막 아, 유엔이 근거나 다 치른단 말아. 시장이 다 그지 그노. 안된들. 네나 치르든나 제 라프토 끄젠가나 치르든나 샘든 라프토 끄젠다 치르든나 즈긴 니간데 말아. 담바 리피 튕코르짐. 담반데 치르든나 리피 튕코르 그즈스 거에 당즈. 네나 치르든나 아즈 제양디그 말게 뜨다 아디 당즈. 아디비즈 쳔쳔쳔. 수 치르든나 샘든 라프토 끄젠지 그게. 더 아지와랴. 너니 우치 돈치는 가와 리응 가와한테 시 잘손들 다 만원이 우치 돈치는 쪽화 리 쪽화시 니는 니 주우치 세군들에 뜨나 저우 라만한데 스다근 제와라 치리스 그런 거 제스영 방탄에 치나 원비 너 쳇도 배비 거르 지고는데 디나나 넌튼 체스 그스 먹어 저우 동호이나 치르드나 저우 그 제스 그런 거 노우라 치르드나 신당에 원비 넉스 페피 콜지 니와이나 디그 노우 니와치나 랑그 마이나즈 랑그 마이나게 치르즈나 영어 제슨즈 만들라스 추 포근 증고게 포근 마조아 치르즈나 니스 얌즈인지 치 제스즈 방도는 니라 치르즈나 만디 척도 메그든 돌리 영 디그 총무스는 다총 지그 데이스 그는 대신다 포우게 치르나 샤프시르 나와 선바이나 치르즈나 뜨니겐 제빙 원철랑 거 가지고 그는데 디노니 동국이나 나영 치르드나 나한테 난 이유가 디 치르드나 공부도 호치들에 되드나 제스 노라신 비츠지 니와이나 치르드나 디신비에 좀 쓰는 땐 바당 넉스 페 비츠지 동우치레 되드나 랑초 되는 진세 비스 제비에 랑스를 펜나라스 키이시진 신저스데스 그노 된다 테이나 던센 동우모리 고든 치들에 되드나 아릉그 즈모르니 마거스 랑치 회지스 아 지완데스 깨치 잠랑 드림 퍼퍼스 진짱 롱스 쇼퍼셰피스 아딘 랑초 딘는 진셰피트 존노 시 랑초레 드즈나 아릉그 즈모르 즈모가 니가 치셀 거드나 로니 마세 디거 치드나 랑초고 헌 움처와 데닌즈 아 깨치 잠랑 치드나 아 르트그 네르마 퍼바즈 인데즈 디게 치드나 다 그런 점바 롱스 쇼바 아 전세비스 조우스고나 조우스레트는 라마나라 조우 라마나그스 아른그 제스크 환펜슴 추가데스 아른그 페니스드 저비 노 랑그스 마나스고노 아 랑그 마나인데 치르즈나 신당즈스 회나 제타비 고네 신당즈스나 큰데 포함에 비고니 치르즈나 신당즈스 아 종세정 포함해 봐응 치치르즈나 리파데르고가 아 치치르 철도고 진다 신당즈스 다 절도 대고리 다 소진다 세레 세르나메가 뜨진 뜨진다 세르나 종슬 자명 메브르스 아 헐나치나 절도 진다 다신다 신다다 치르나 베송즈 아 원비 넉스 치르나 베송즈 그거 나든들 너니 랑초 뛰는 진세 비 자우드 되까 너치나 랑진 조 비겐 게 나네 치나 리그 랑진 조 비겐 랑스 푸늘라 치 시즌 신 되까 너 회진 게 나네 치나 미 비회진 대인아 치즈나 동고도 고머리 대니 니와이나 치즈나 대인지 빠젠 딱스 뭐그 돈낭 므롱시스 샘캉 샘캉 늑스송 지그노 겐 어 예슨드 치즈나 아는 거 치즈나 노 랑그 마이나 신다메스 그게 샘나 찌냐면서 그랬잖아 대인지 와젠 딱 뭐그 돈낭 므롱스 게 그거 이라 냠비 치즈나 연된지 아 이라 치즈냐면서 그랬잖아 로닐만데이 아 정윤의 계통 대비 치즈난 제마 아는 게 전부 런일 마시고는 디그스 거동근 제완데 뜻이지 아 셰신친 제완데 지그텐나 요누가 지우젠 뜻스 아니 그 치르즈나 렌네스 지그 어그나요 치르즈나 흔트 머르콰즈레스 머롱아즈레스 그렇게 일았던 돌에 됐던 에스 아 샘캉 샘캉 넉스 손 되게 삼진 삼진 다 치르즈나 넉 톨라브 손 아 즈무치리 런일 마치리 다 치르즈나 원비 넉 톨라 치르즈나 손 유스고노 덴데리 지 감대 치르즈나 니르 오모라 동홍 그 치르즈 난지를 너 다음 치르 너니가 제수도 메시크 젠바 그 치르즈나 자크르 그 니르 다급 지세닌 그 지로가 아종 자성어 지로노 디나나 그게 와 그 원비 너간 요준데 치르즈나 아 제슬라 마음트나 그거 파네르 그 치르나 제슬라 마음트나 제송에 다 치르즈나 원비 너가 손에 인도 되고 단 디노니 치르즈나 샹샹 제가 그 치르즈나 라마니 도존 디나나 셰코노
아 여운도 치르든나 스다근 지와라 치르든나 단드 젠바기 치르든나 롱스 쇼이데 치르든나

체년다 안 디가 동근 제왕은 치던 직된 게 주어지는 특가 아니 그 동나염을 온뜻 너저라다 내가 손에 있고가 너니가 셋으면 너 아니라 디 고든 치들에 되는 라마나 짐천치 싫듯 아는 그 제스 포울하신 바인 뜻에는 어 아는 그 즈모로 니만 디그스 아직식 그 차득근 제왕도 주어지는 특가 치는 롱스 조지 다치스 뭐그 동나염을 온뜻이 데터르 삼진데 다치나 로니 마칠리 원빈가 무슨 의스를 그가 데나치나 아 라진 조피 된게 나네 치나 샤와 라진 조피 된 거티탄 나한테는 최후의 니와이나 치르드나 아 랑그 매나게 치르드나 아는 거 제신데 아 총 다 총 지그디스 그는 대신에 포그 샤프신 나와라 니노나 나한테는 뭐 그 쓰면 그 노가 삼슬 담바 드니 치르드나 제스 신비 츠줘 봐 딩엄 츠랑 거 화지 그는 뭐 쓰면 그 나한테 디노니 동무 시기증 맞다 그 샘나스 젠즈나 봉라 차르지요 지 삼세고 노케르고 디 고든 체드레드나 던두 다음체 그 아 던두데 자징거리라 던두 자징거르크 안흑식 뜨기 장스 자사버 문도나스 아 자사이 만도라 치나 자 봉나스 하사고노 그 치나 젠젠 그 치르즈나 자 봉준데 얌 살지치도 그 때 얌 살지메 그 던도 당스 아 노그 치르나 랑그 매나그 일라 티터 삼즈 지 삼즈고 시 삼즈 그드나 요 라마나 그 치르나 노 랑그 매나그 일라 치르나 삼즈스 노튼 치시 군을 했드나 어 추 요 라마나 그 치르나 제슨즈 고그 추 합은 다음 치그는 그 토르 아 체오레 아 릭소 다르나 치르드나 제슨드 치르드나 초란즈비 가와요 그스 언저 치 치르드나는 게 가와 유즈진트 제슨드 만즈나 아 뻥 뻥 탐나 시르드나 나 노렌데 시르드나 숑레 가와 매니즈리 가와 또 뭐든 바즈리 너 시르드나 나 가와 매진트 니 제슨즈 고든 치즈오지스 아 치 뻥 탐나 니 치자 뻥 뭐 탑지 뜨지 일라 시르드나 떠냐암즈 그스군 아 노게 삼세템 반 노이나 치나 랑게 매나라 니게 삼세템는드리 니가 공안데 니가 진치드레드나 디죽게 젠데 디죽게 젠게는 거 치르나 찌 디죽게 젠데 조시토 우마이나 치르나 제슨드 포 라마나게 치르나 잠브레르 콰라스 다타 디죠 제스치 코 펜슨 츠과랑 더 빠네 딜라 마치 코레 고엠비 늑스 송아이나 나랑 치르드나 아 노은드 치르나 제스게 게파 메스 뜨지 쳇송다 일라냐암스 기스고노 조샤게 돈다 아디 쳇송 회이게 고네 치르나 시크라 치르나 잡즈나 시크용 치르나 산데 본텀나 나 카브즈나 젠젠즈 그 치르드나 치즈가 뽐마 템 제스고노 겐게 회이게 고네 다네 데네 경고 디죠 게 쟁하는 거 찌 디죠 게 쟁지 데네 니와라 니와나 치르나 제스 신비 츠르죠 바레 안데 치르드나 페늘랑게 이스 제스 다 총 지디라 아르기치 자사 티신네 이스고노 겐디 어 이라 티터드 아니면 됐다스 다 치르드나 노 아 랑게 마나스고노 니거 다른 그 치르드나 짐브레이비 아른 그 포그 신노 그 치르드나 제스드 크르그 마종아 됐던 거 뻔지 다 총 아 그저 처마하는 거 아드 그 종어라 아드 그 종어 녀가 쳐서 그 뜻나 지그데이트세 그지 어 지그데인들 아다 치르드나 아르기치 자사 티신네스 아, 다 크도 치르드나 아르긴디그지. 아, 랑기르라. 그래서 아자그 라쿠두스고가. 완디그 랑그르크 아자산드다 치르드나. 아, 니그데신 당즈스. 띵온츠랑 화라. 선바이나. 니그데신 쳇송 치르드나. 디정 너츠른 제브르시 스고노 겐지. 아, 디정 너츠른 제브르시. 디정 스고노 그 정다 겐그 치득 동고네르. 어, 원체 치르드나 포 라마나그 즈무 스다 치르스. 아, 원비 너츠라 송 치르드나 너츠트 치르드나 제브르시 바. 다르타이온 치르드나 어 랑그 마나그스 노라 니게 치르드나 아르기치 자산데 치르드나 아는 거 뻔치 다 총지디라 신당에스 영어 관빈드가 치르나 포그 샤프시 샤프시 죽게 치르드나 나가 송스 데나 디그용 치르드나 다급 내용 치르드나 나츠엔데 안은 내정 치르드나 제흥 확다나도 그러시 당스 그노 나던데리 어 녀그 변시드니 너니 군이 페네이스고노 아 페네랑거이제 예스 다촌 지기디라르기 자사티 힙신니스고가 데나 샤와랑진 조피젠데 디정 너츠른 제브르시 되요가 네나 연데랑진 조피젠데 다우치 예스바시 디니지 니비 원츠랑 화디올라 데득 너기 하인테 너츠르도 후 디이탄스 아니는 도피에 대와당스 지기네 산트네 데비 참세고노 겐데 디 고든 체드레이트 저지나 아무엔 칠레 너츠테라 응신 켄느 치르드나 므 마인지 토치 남레트 어 다크 거캄들 아즈지레 제우 라마나 그 치르드나 즈무로 니마틀레 완빈 나가송 디지그니 치르드나
노 랑가 마나가 이런 치르진나 아 제슨드 치르나 쓴 다촌 지그디 대신 다이스 영 원빈 나살라 용즈가 데누고 쫑거스 다급다 치르레드즈나 소눔 그트 푸트 숑위스 아 제르지 지우 푸느니 우드즈르 너세들을 뱀누고 쟁거스 너그 하 담치 치르즈나 아 다급다 치르즈나 원체 지우르 짜스 다급 그 껌들 아스즈르 다 푸는드니 그 다요 거즈 송즈 아 다요 거즈 송즈 다 다급다 치르즈나 데뜨거스 그네 뜨니가 아스즈르 너질 하리 너가 지우르스 너가 지우 다급다 치르즈나 아 지우 라마나 땅스 디 노 랑그 마나니 가리스 원체 그 너틀 더후 담치즈 아 니 마음 비 토치 담치 치르즈나 디 댄스 그네 다 디기 치르즈나 다요 거 송즈 아니는 너 삐에 대화 당지우까 끈니가 쓰고 내리드나 어 요 라마나 당스 쯤으로 니 마니가 치르드나 직튼지 너 삐에 대화 아 직튼지 치르드나 너 빠라 아젤리 아 끈니가 치르드나 리슴데 치르나 디다우크스 니가 대환들라 치르드나 어를 됐던 이 쯤 송스 지금은 삼튼 대비 쯤 지금 지고 쓰레드나 어 랑그 마나리 랑그 마난데 치르드나 아 땅 인즈나 치르드나 고메스 아 삼튼 라냔 브르지기 체르송에 디그 똥 인진 그 대완 디그 다치르즈나 아 일스 무송즈 다치르즈나 너나 기쁘이 다고즈 누가 나던데 디 젠데 치르즈나 라진 조피 젠가는 그 연데는 라진 조피 젠지 아 콜루칸디 이제 라진 조피 젠가는 그 연데는 라진 조피 젠지 근데 우치 톰친 듣고 알리 듣고 하실 차르송들 다 우치 톰친의 덤바 리의 덤바실 디는 거 저 샤게 뜨는 두 치즈레드즈나 다 원빈 넉철에 송다느라 원빈 넉철드네 스다그스 아 트리 르득즈 치르드나 아릭 송즈 트리 르득드 아릭 송이 치르드나 저우 라마나 초송아 르득게 서자 겐게 치르드나 하심제레스 우치 디그 하자스 디그 치르나 오화큰트 이거스 등이 치르드나 권제 샤그 초송아 르득게 서라동 뜨지 르득은 좀버르 그비 코트 디는 나 어떤 체즈게스 모크 동우에 나치레드나 Jinba jiwa ge zijire, sumbu ge jiwa chirizna langa rinche ge zijire. O, jikten naas, jiwa rama naa sirgunu deta chirizna, cimu sida seni waka yigma, zima, dimu ziwa nuta chirizna kaga gosong zi. Di gu chirizna kirga chirizna cimu anya naa tindoli, diga tabdi lada chirizna, chukhtubi jiwa chayta chirizna, chibi ridagziga chirizna, chitang zi kirge. Chichi ridagziga chirizna, chitang zi. Di tongori, niwa ina chirizna sida ge zi, Арыдықты үргіт шарсуңы, жоу рамана кю сұңа чырдына, арыдық ке сұңа тұңын тұзі күвадың. Дей чырдына жоуғы лэн тапа, дей чырдына не бар. Сымбайына чырдына, вымэ кехтам лас, чанжуғы мэпі цылы жиғыр тэн бас. Вымэнді чырдына, лейлу, ойуджи жиғы ранжин таң дэн бар ес. Дейгі чырдына, тамдэ чырдына, чанжуғы чан Tungwinji na chizire etizina, rinchi ge kuru namlaasi, arin ge gaman de tabu sacha jena ayu gezi, tige jino ge gansiri. Niwaay na sa kuru tamche gezi, sida ge nyenba tini, arin ge jiwu chirizina, langan rinchi la lenda ba. Sambay na jangsung tamche ge ngigvijin tesi, jimba jiwaandu chirizina ridigla chivari. Jiwaay na jivi ridigda chirizina ramana yopi chirizina, wanbi nagtse songwa, na muzika nantana vijoku. Tīngnāni tōngwīnji nā chidhirētis nā Tīcī lāngī yadukhīya nyāngnās arangā gāmbir chukhīya dārstī ngōmbir kāngā chīyāngzānsi Gāi yīchīrī pārjīs arimu zūkhī lāng cūn rāshīl kūyī lāg bā chīgnīl tēs Dīy nrāndā nīwā yōchīs māngtīn dōbī chēchīg nīcī dāmjīn jīkhuān gā yōtām Sīmī sīgūgā Kēru khori Tīcī sīgūgā dī gūtān shēwuchī Dī gūtān chidhirētis nā Jau rāma nā pāñchē tāngsī A sida tang jiwa wanbi nixi pavnis, adi virira nivi di tse naas, adi virira nivi kapta naas. Ngaiwa langas, langan bari chongchir ga dhu, jimba jiwa ga zijirim, langi dhu zhugun. Ngaiwa langas, langan bari chongchir ga dhu, jimba jiwa mojuk ra. Mojuk ga nying dhas, kanga chikdao ga dhizna aranga gama, aranga zimu la chirizna chichir chikdao ga zhizna. Tē chīk shērsūng tīyē gāwā tāng dēwā lā rū wīs, dārstī gā arīng gā yīl tāṁ chē tā chērsūna nīnī gāzī dāw kūs, rā rū rū rū jir dāw kūs. Ajēnī chūtān zimbī gā yīl chērsūna ngōn bār kāwā chī tāng chēyāng zimbī gāng kūs, arīng gā kūr tāṁ chē lās. Tā arīng gā tā chērsūna wā gā jīw jēmbā lī chērsūna chēpār tā pukhā yīns,
뜻답이 지는나 위젤지고노 생군 떠는거나 하는 그 샘도 지르든나 아 긍적거 지르든나 아버기요노 아 나르지게 지르든나 긍요노 긍아 진영 준비 디엉 디그다 지르 나는 그 롬부고 쿨 다음치 위적당 에세지 가이 뜻이 위적동 가이 롬부 다음치 제친 연다스 코치르든나 주프샤위 담든 나와요 때 뜻이 아 소세일라 찌트르 삼바 찌진 뜻이 아 아리비 프르치스고가 아랑 그 치르든나 일라스 찌브진트 삼바 띠브진트 랑그 리와가 프르카거스 디드크 르모용스 조히스 아가마그 랑촌든다와 어득 즈무라 아득 즈문 든다와스 드르시 키완스 아 당이 치르든나와 그 디드크 랑초 용스 조히스 아 아가마그 랑초가 르모운데 치르든나 센지고 거든나 리치고 프르트 프른드 치타브 고니 친난지고 거든나 Pernden zanche kuga lukha, chimuz gen yantaz na. Owa, jimba chiwa adakas, simbu ga jiwa adakas, sonam chi lukha chik nyans. A, sonam ga chirna lukha kru yans. Yichi riwi perchi rimu zukhi langchun zhishil, kuyi lukpa chik nyataz. Jim tsen chizir yantaz na, gama ndatav yin zima da chirna zamlang na mezi. A, ngi gama ngi tsimu ndatav chirna zamlang ga zima ga chirna yangtze gans. Ta yina, de chirna lungsa chosha, a, Чөкен сиынды зына ғайынз. Ға мартығы да чырдына, чеуі ніпа чырдына, замның на чырдына, өнім арет. Тан дым өз ғыңы чүрін, дей чырдына лонсы чөкеді, ғарет. Тыйына, дыйын жайында ніпа өтчес. Дықы цымуында ес көнірі. Ген зиман дегі, ген нүнгі ғаман дегіз. Дегін зиван дейін жайын тамды. Дым өгі чырдына, дау ніпа зігі. Мүргі ханың на чырдына, дау чырдына зиман дым өзгі, өкі Chechi thamchegi da chirizina mungta thiwaariz. Da mungu shtam chirizina munga chechi gu nyungzigizi arangi chirina lomsum jenta muzgu chiyukiz. Lomsum ta muzgu chiyukiz. Lomsum ta muzgu chiyu nugu lombu kur thamchegi chochegiz gunu lombu chochegiz gunu. Tam tamu thi nyungzi. Una chirizina jenbaga sirji nizzi thamchegi jikhwan gaya utamzi. Nizunda chirizina qazin mawala khinda khega. Tenugu chonga chirizina azin mawala khinda khebiz. Nezu ge tamji jisen juki jiwa nga shi ayo chi chi chuan naad. Da nungtun tsikik da dine shena chishir gu nere yadad na. Langa ge dukhun digi chirin na ta arang zimu gu yana da shirin na jikten na yag maazig mei tando li. De chirin na adag ishi gu da chirin na diga dukhun nga yin tazi. Olombu gu kur tamji viyong shigtan. Ona de dina ra chirin na yukha. De chirin na doda nyani. Den janda yi thunni zimu gu chirin na da u nipa zi chi chi yu kazi gu anyong tazi. Da olombu gu kura chirin na da. Tam tu chi zhigisi gu nu, nang tan tari. Tani u chi jian xian di. Gangwa tong u gu nang nasi, chi hui dar shi zi chi rizin na zhigi jenga jian zi u dong zi. Hui jian da hui ni gu war ga chi na chigda ma di zi. Ma di na chi rizin na ma di vi zi jian chi jian zi. Ta ma shi tu chi na gangwa tong u nang ni rang jin jui pi jian zi u chi zi. Tsi kong ni wa gu nang nasi, ari vi pir chi ta zi, ari wa ke chi rizin na pir ga zi kuay tang zi. Ti war ga chigda yang ma di zi, ma di na yang ma di vi zi jian chi jian zi. Rimu zhukhi langchu tazi chiridina zhi mungu ge tsikhi di jenzhi. Jen su u chiridina raftuk ge jengi nangdi chiridina samdini raftuk ge jenzhi. Kamdala chiridina raftuk se shik da ngi si majir chansi. Gamandala lung si chupi sonam nasi. Ku shikpila mahtuk mel si gunu ge chiridina tundi tuk tupka. Tengu chongu ki lukha chiridina shikinil yinan si gunu ndi hui jengi nangdi si tenil chupi chiridina hui jenzhi. Tenil chupi hui jenzhi. Shirtungta chiridina Zidik rimu na pirchin zhigo ga. Wanchang akamdala chirina pirg chiwa manzi. Ki sonam ga lukha ga chirina yin tazi. Hui chin zimi langchu ra. Hui rimin ziwa niga chirina. Chiginu. Damu ga chirina chonchi kutab ga. Chonchi kutab nugu chionzi. Kama sambay na chirina. Rangjin jopi jenga nani chirina. Shawa rangjin jopi jenzi. Diga jenga ngin zin tamo ziri. Di nai chirina hitamta thi chir songzi. Sambu ga jiwa chirina chibi hitamta thi chir songzi. Sadaasi gu nung diga chiridina nyanchikandu na ngamuni zungu gu yu nugu lombu gu kur tamche gu shikura chidina jiwu la lin meibaad. Lint jiwu sidi mangu nungtung nungbis ranzin pkinam dake loos. Mikang mangtu maathipa tetag chumbi nyayin tis nagzi ranga yishir mir gungi chipar tukhi dung si gu nung kenji. Lint si gu nung kanga lint rizzi na simbu gu jiwu gu chibi tamchi lint tizgir. Tamti gu lint jiwu tamche gu lin meizgis. Jiwa ta thamche cha tabare, sidi mungan dung thung nung biya ranzin pukhi chirina jiwa thamche riz.
어 스다디다 치르나 너무 니마즈기 오크스 너무 니마즈 그냥

다 많은 거 치르나 게 다음지 아 담는 나 메뉴 거 치르나 치르 먹은 먹다 마티 봐 주가 어 그렇지 지토니 스다지 치르나 용스 주히 안 제마티가 년적 농통 농부가 란진 퍼셰비스 아게 다음지 그주 다음지 그 치르나 아저우라 치르르드나 지 요첸부 친윤다스 아지 요첸부 치선지스 지그든 토크 니 스시긴 장스 아른 거닌 크르지 담아 니르 치와서 마토스 양금 지었다면 치르나 몸살아 담칠 멍도 마티와 대등나스 아랑 통큰데 치비 니 알음부지레트 아 멍도 마티비 니드 다브치르나 알음부 인노고 짐테 회직나 치 다브레드나 아 잠투 첨부 마통 위치르나 촌바게 샴나 요노 위치르나 니아 다브지레스 아 디기치르나 잠투 첨부 마르가 그렇게 촌바게 샴네 동게 샴네 대등나 대치르나 어 키투는 대치는 도무지 치그스 아 첸데단 도무지 치나 땅사가 노 도무근데 키키 대치나 그게 나지가 커가 대치르나 알음부근 안체레 대치근들 허나 조용대 다브리스 추어른 그 치르나 가만드 다브 그 치르나 니와트 코나라 치게스 장크메 제나 치르나 스다스르구노 치와 그 가마게 예나요노 아 니와트 치르나 예나 코다는 도무지 치 당은 치르나 마코스 마코나타 추어 치르나 아 알음부지레스구노 아 안체데 먹고 먹는다 마티가 데도 좀비 냐인데스 데 좀비 냐던 아나마나레스 냐던 다기스 요 회직나 치레드나 안그저런 거 예심을 응이 쳇버 도회 동도까 다 시기 조회 치나 안식 거조 시기 다음 책 지나 대자던 통자매 봐 아 대자던 통자매 비 안식 거조 다음 책 거지 아는 게 가마즈가 다 아니 라이 셔다네 니 이빠치나 셔다네 너무 샤르마즈 거지 샤르마 데데 치르즈나 도치가 근게다 치르즈나 데 샘코리 데 치르나 동이 데 시치게 다른 게 치르나 시기 투게 송분이다 용이다 사그 근거 자신 용이 치르즈나 데 치르즈나 치치르 바스 데 롱스 쵸 치르 바 덴돌이 다 치르나 도화 쿠메 치치나 도화 데 치르즈나 지고거스 데 치니 다른 게 일라 치르나 냥인 게 동이 아른 거는 게 치르즈나 디가 하고 거스 아른 거는 게 치르즈나 디가 더 하고 거스 교영 다 급다 치르나 데 다브레 데지 데나 데 치르즈나 yaw chenpo chi chirizna chik nyuan daas ndi taam chi chirizna ngay chi taam chi ka chirizna ngay chi zingni zambu ka lung dinaas chi zimu li chi chibrita pukhuis yaw rama naga zimu sadaas inizu yonu da da chirizna jikhtina dhenda tang trewa shi yukis tu yonu da chirizna kong chi kunyong da chusunga chirizna tab ka tu len tab shiis damna chusunga chi ka deis gunu kata ya shitun ngomu tari tani nyinga gajin shi kumwa tongu gana chirizna munga dong tunga nom bo zi 스다가 냥께서 농통 그랬을 거야 당시가 대나 말그 뜨다 마디즈 멍거스 그노 그게 뜨다라 뜨다테 마디즈 마디나 마디비스 쟁거 젠지 아 그만 니와라 치르스나 선반이스 멍뜸 마티비 치르스나 니즈게나 좀비 냐당 총스 그노 총아 좀 저비 흐리 치르나 럼비 총치 너 치르나 던 덕과 대노 정그 원정 치르나 총치 양이스 마덴즈 너 흔히 그 덕과 대노 정그 회쟁의 난내이 비회리 그만 지와그 치르스나 아지와라 나와니게 치르나 조샤가 뜬 무마 디당스 데노 정거 디죽게 젠거나네 치나 르치 디죽게 젠데 안그들은 게 예실므라 무이 쳇버도 회동 데고노 케니가 치르나 휘고네 탄당스가 다 치치르나는 그 샤르마 안드무즈가라 치르나 다 와큰 지마게 치르나 나츤데 종어 그 데치르나 치와 그 게고네 말에 샘치고네 말에 데고노 조샤가 뜬 무모들 데치르나 베이탕에 디당에 아 너즈즈 다치르나는 그 가마 치르나 아니 그래 셔다노 데다치나 타고 자신의 용의 치르나 롱스 조치르 바드지 초와 그 도화가 동고 그 아 게메치 치르나 또 한데 지군 말에 뜨지 제국아 대노 좀 그 디조케 젠 디조케 젠은 거 르게 지 디조케 젠 때니와 담치 레메 와라 선바이나 치나 좀도 정성 건 거진 뜻 점바 지와테 치르나 치제르득라 지이 거체 대팅 렌지 아니랑라는 치회 뜨긴다 담베스 장송기나 뭐 빠진지 라니를 던지스시 세고노 겐지 네 고든 체즈레 했으지나 다 다치 그 체르즈나 요거 그렇게 찌즈가 너 다비 치르난 제마 아 른거 가마게 치르즈나 렌다 용트는 뭐 근데 많이 와서 어거지 찌리 다서 다 롬부 탐지 그 뭐 요거 요 라마나게 치르나 쯤우다 키 쯤우그라 옌데 뜨지 셰탄들아 뜨 셰리 체모 츠드 테이탄데 세 테이탄데나 렘바 제와 그 치르나 나게 테이송스 tā kūy dē tāng, tām tā kūy dē tāng, rin chī gā nyāng dā chī mū dā gā lūk sōng zhū gā tā, tē lā chūk hī chī rin nā tīng dā tāng bū gā sīn sōng zhī. Gāng lā, sī dīn zhī wā lā chī gā bā,
그렇게 샘도다 다 급대 처리했나 그만 걸 송어 그랬나 아 겨울 아마나 그 친다 뭐 쓰다 하신데 너무 이거 맞고 그

0: 디 간디 치르나 독다 당지 남직지 세고 간디 치르나 츠크스 모 치르나 남석 남직 톡 치르나 지스고 바리 언정 디 치르나 회진 츠크스 모 세고 노케 치르나 베이당즈 데나 오치 응원 치치 셰오노 즈기징게 나나 뜬 메종라 치르든 드타블라 냥즈긴 도고 고나 치르든나 아비비즈 긴 치제 마즈 치르나 타메크 세고노 심마에나 치르든나 샤와랑진 조이 비젠다 데 아니와 그 동우그는 게 치르든나 선발 다 오치 넌튼 치우 니와시 아저우디라 마랑 버 렌네 메바 드디오라 니가 너나 치르든나 영 넌튼 창창스 거스모크 동우이나 치르든나 아저우 티니 나오라 아니와이나 치르든나 츠티 조우랑니 네비 지르송와 휘 뜨미탄바 선바이나 치르든나 셰르둥 트후치와젠 제독카르치 츠탄바는 모두 그 치르 넌튼 스모크 지금은 그 넌튼 동우치들에 있잖아 가이년지 산들라스 아득그르치기 차바양스 どんな軍師が打たんでそんな南下とばおすぐの権利。で、古典時代でな。だ、須田が知れてな。チェランがてんごくるとんごのまとく、ちょるでんずんじゅうが知れてな、庭めつんです。でもな知れてな、ちょんにんではらちくてたな、なたんでまぽぷる。たちょるでんずんが知れてな、そんな満でねって、須田がともが知れてな、つくつもしてんでな。つくつもてないなだ、ようが知れてよくてな。かいちょいちょんまし、須田ら。
1: かいいとぜびじょたん。ちょちりなわんべけのねちりなくたんちょちょまわらきにどもうちりなわんべな。わんべちらんじんちくです。てな、てたびち。くたんちょちょまわらきびちりなわんべちょちにんちぐつ。さんでらぜ、さじちんぼんでらし。あれんぐやかくけちりなちゃんすじょんび。がてかろうちくちりなかなもくへぱんでよ。にんどるたくけし。うんちちりなくるぐ、あじえすぱんたんちりな。たすだちりわんびなくちょらよんでら。てなんげちりなわく。 사지 전부 니 토가 치르나 찹스 거득 가루 그 치르나 채우노 느즈라 치르나 돌탐나 응식 자퉁네 송네 남카 토바오시 파치네 응식 그 치르나 당아오가 초힌 당아오느라 어 녀문 그 치르나 등다 응아오 그 초 치르나 키오노 초다비 원메 그 치르나 흐타 그 청와라 흐타 그 램브 그 청완드 치르나 니 송에 되나 남카 그 랑진 치르나 흐동안이 남행 만지르 랑진 젠즈라 그게 동일 문제를 이런 진짜 남카게 치르 나랑진다 다 냠 손으레스 인절 손으레스 휘데 타브레스 군들 넌트는 주치시 군들이잖아 나 송에 와 그 아 치 니와 데치게 됐던 데셈 코리 와 그 추송다는 맨지 아 니 치르든다 응치 아 직된들라 치르든다 아득 가루 치게 쳐보는 건데 뭐가 제스 주라 치르든다 돌탑나 추나마 아이즈 그 치르든다 와 그 희자게 레닌데 송에 땅 안 되지 말레스 게스트 대비 응뜻 땅땅나 치타브레드나 니에 요 라마나게 치르드나 아 나른 그 치나 랑진나 정원데 응 치르드나 냠손드레스 활나 아 남칸데 치르드나 만지르와 메유와 안데무 치르나 랑진 제드레 내가 치르드나 다급다 이니 토리 시긴 주고 딩앙츠다니가 치라치레스 그노 난던데 데니 우치 닝가 젠시 데니 치르나 디크르치크 참디 제스 정도르니나 스구가 데 치르나 이비 샤와 응원뜨고 Tani chiritna vimbe chi chachang song na tazi chiritna meiwi shiawa kwa tanzi ga. Ti dhubshi chiritna jikhi chi shi meiwar tuangu ka. Tena chiritna tuanjin kwa pi jenga nani chiritna ikhang meiwi tuanjin kwa pi jenga chiz. Namka thopa o tazi chiritna namki rangjina chiritna loji meku. Tena chiritna thopa ino chi e chenpu gu guni chiritna jopa ino gu chiongu kharshu kuta wa gu do pi yuandan la jarwi chiritna nziwi yuandan ga jenji. Nziwi yuandan la jari jenji. Aniwaayana chiritna tsiti jowu rangjil ngaybi jir songwa hui tami guni tanbaa tziyola. Gengyong naayi kwa chila ipili ngombi changdas mgisir tangduga naayi jant ee paatit. Anamta gengyi jim chuklaasil nishi tochin gombin dee churuz shukhsan rombur jir jitiz. Shemi dhatsag chukwa laashun nimi chijin meituk diindaraz, ridag lila ngaywaataraz. Tumi khaychi singi laachigaz, raabji baitsil pirji warmoz. ওইন রামবা নাম সোলো সিগনো কেনজি দি কোতন চিজরে এতেনা শাওয়া কুইন গরম আলেস আন জিকতেন গে চিরেতনা শাওয়া গে ননেস শাওয়া চিজ সিনারা চিনা ই খং গরিক পাজরেস ওইন চং কম দলা আতে আজো রামা না গে চিরেতনা কোয়াচল তা কোনি শে কোনু উচিনা কোয়াচে তে সেকুন সোনা নাম খা থোপা ওস গে খুলু কাচি গলা ও আজো রামা না গে চিরেতনা কোয়াচে চিজ মেতো অপলা গোমবু গে চিরেতনা ঠাওয়ান দেস ā cikka chāngā tā yasi gundari kwa cikka chirina cikka chāngā tā yasi chīna chirina zimu sida gāsi mūkka sirka tāng dōkhi yasi nāwa gā jindala chirina āmna zgīna rā tāng rā tā ōnchiong chirina nāmbab jindana yasi vimek yūjīga shtamchi jīsa shikina yasi

0: 아테네 치르드나 아 퐁이 치나 키스 있는 망네레스 회직나 제다베레드나 회 흑슴 그거니 동고가 회 동어치레드나 칸도고 나츠고 넘버 다비스 희응오자 싱글럭 전차 아진초 다치르나 자츠나 자츠거 르몬드 치르나 와르능아 치르나 하루누고스 디엔디와틀라 치르나 심셀리 테 치르나 시코리 아 심치기 다노고스 느시토 우첸스 그노 치르나 셰이 다 나마니고 누구 셰이리 아 섬미키 누구 실루젠그 아 너마 니고 누구 치르드나 셰이 탐지크스 남카라 카르빈 자춘 뜨르기 쳇송 아 게탕게 세치라 하그 뜨지 따송에 뜬증그 따송즈 뜬증그 송송은 자춘도 치르드나 쓴드메 바즈라 그게 춘 증그 송송나 치르드나 진템나 마라 다 띠자 주주주 기타 치르드나 쳇당에 텅 쳇당에 다 치르드나 다급다 곰디 즈라 치르드나 차출근하네 다 곰바 템부이네 치르드나 수면 탭게스 소모터누고 쩨응게다 치르드나 슈그센 롬부르 치르제데 다 롬부즈 사트그르네 용에 사 참에즈가 던던가 데나다 치는 그거와 그 삽식 먹히게 겁들나시나 아무과 탑던데 아무과 탑던데 치르드나 아무기동노네다 그게 치르드나 삽식 마키 구코리 다 다나 치르드나 아른 그 유에라 치르드나 시라 용수 먹히니 아 너무 즈글로 송즈 그지 직된 게 치르드나 아 직된 바 다음 치건 그지네다 구뇽아트 아 너무 치르드나 휘라 구뇽아트 단드니 수치즈 셰코네레드나 어 요라마나 그치르드나 담뜻스 아 케치르드나 디크르치크 차파타비 치르드나 아 제슨 데요 토르타메 치르드나 요나 아 뇨몽 그 뜨크 치르드나 일라 즈르요비 스다타비 치르드나 캬글라닌데 니 송나 마레트디 과치나는 올라 디그 과치 원부 그 치르드나 과치 그 메토 어벨라 원부 그 청완데 치기나 치르드나 스다가 나는 아 치르드나 엠나 탕라라스 아니 엠나 탕라라스 아젠트나 왜메 그 치르드나 요지 그 담 그 제슨 능나 치르드나 초 퐁지레스 퐁이지 쳇다브레드나 아 그게 멀뜩화 아 뚠메바 관용위 오관바 너무들아 남카난 자순 커는데 치르드나 쇼닌 즈메트고 그게 치르드나 뭉쳇더라 뭉쳇이 요노 데이터 치르드나 실루젠게 셰이 탐지크 쿠송 세치라라고 즈송 즈앵게 송다 유탄 트크롱 송 다시 코라 유용스라 마키니 아 아무그노는 게 치르드나 롬부 곤쿠 곤크르타브 너무 그 치르드나 누나라 탕스고노 난던데리 너무 그 회의 치르드나 직템 빙글이 치르드나 고뇽아드 더 회의 치르드
1: 자치 덴비냔 쿤조부남바 다양 디초거흥게 데릉글렌친데 동침드니 조 레친디 좀직바 반디초등 좀증간커바 체릉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등 소눔 렌친니긴 다디모

0: 야간진카위종저삼클란지
1: 아리냠카나바드나 아시카가 와른데이나 나치 타토이 코너 드나 타토이 코너 와킴 데잉 체남반 제지 양나 샤치 양나리와 양나 삼슬로나양 타크든 거 줄렌슨 타톤 코너 카브리 온다더니 아라는 게 디나 초코 아라는 게 샤나 초코 나 줄렌슨 타톤 큰거 카브랑 든 트르거든 거 찍을 수 있는 게 흠든 거 같은 트르거든 거 찍을 수 있는 게 흠든 찍을 걸 미엔

Tīnātā āyārca gāmbar kōgōni wārkam dī chīgni chū dārcha lāngkūr māyīmbā gārīg tāgā chūgō ngērcha lāngkūr, yāngnā sūngdī lāngkūr dī nāngam nyār nārā tā chalīn chūgō nūgō nīrtāng dāgā nāngsilg chīgtāng Nīgā lā khāni tāgā chūgō lāngkūr kālūwān rām nācūg nīrānda yārmar jīndrīng shēkū nūgō dāgā nāngsil Alangkur kalwa ga lagtag mev zinta ngar zinta yang zinga ju nyara dar zinta shayko ndamu ga nangzil nda ta hajang munga gori. Di nangni ra ta zoong yina ju ga zirm sa cha ta rukshu sa cha lam randa zibsa lam mesa se jina ra ndamu ga ta korik zibu ga ninde yang ta zikni kalmara nda ga ngeo zinta yang gori. Niga lakani ta alangkur thombu gori ga ta alangkur da shibshir mai zu zakara kana ᱟᱛᱟ ᱛᱤ ᱪᱷᱟᱢᱥᱟᱝ ᱜᱮ ᱪᱤ ᱪᱷᱟᱢᱞᱤᱨᱟ ᱫᱟᱜᱟ ᱪᱟᱜᱟᱱ ᱨᱥᱤ ᱫᱟᱣ ᱱᱚᱜᱟ ᱛᱚᱢᱩ ᱜᱮ ᱟᱨᱜᱱᱟᱨᱟ ᱱᱟᱜᱟ ᱭᱟᱝ ᱪᱮᱱᱡᱮᱱ ᱮᱠᱚᱱᱮ ᱛᱚᱢᱩ ᱜᱮ ᱱᱚᱥᱞ ᱠᱟᱢᱚ ᱭᱚᱠᱥᱤᱠᱚᱠ ᱛᱤᱱᱟ ᱫᱟᱜ ᱪᱚ ᱭᱟᱨᱥᱟ ᱜᱟᱢᱵᱟᱨ ᱠᱚ ᱜᱚᱴᱤ ᱣᱟᱨᱠᱢ ᱫᱟᱜ ᱟᱱ ᱡᱮᱢᱡᱮ ᱫᱮᱱᱡᱟᱜ ᱫᱟ ᱪᱤᱜᱤ ᱛᱚᱨᱱᱟ ᱮᱠᱚ ᱫᱟᱫᱟ ᱥᱩᱜᱟ ᱟᱱᱤ ᱱᱤᱱ ᱫᱟᱨ ᱪᱟᱜᱚ ᱥᱩᱜ ᱪᱤᱜᱱᱤ ᱱᱟ ᱟᱭᱟᱨᱥᱟ ᱜᱟᱢᱵᱟᱨ ᱛᱷᱟᱜᱤᱱ ᱨᱚᱢ ᱠᱷᱟᱝᱜᱟ ᱢᱟᱨᱱᱟ ᱥᱚᱥᱚᱨᱜ ᱞᱤᱠ ᱥᱩᱜ ᱪᱤᱜᱱᱤ ᱟᱫᱟ ᱠᱟᱯ ᱛᱩᱜ ᱛᱟᱜ ᱡᱮᱢᱡᱮ ᱠᱚ ᱫᱚᱫᱢ ᱛᱮᱨᱜ ᱞᱤᱠ ᱢᱟᱨᱱᱟ ᱥᱚᱥᱚ ᱪᱤᱜᱤ ᱨᱜ ᱞᱤᱠ ᱡᱱᱟ ᱚᱛᱟ ᱪᱷᱚ ᱨᱟᱝᱱᱤᱞ ᱭᱟᱨᱥᱟᱨ ᱜᱮᱢᱵᱟᱨ ᱠᱚᱵᱚᱱ ᱡᱚᱜᱚᱠ ᱪᱷᱚ ᱨᱟᱝᱱᱤ ᱠᱤᱱ ᱡᱚᱡᱩᱜ ᱢᱟᱜᱤᱞ ᱪᱷᱚ ᱨᱟᱝᱱᱤᱞ ᱪᱮᱯᱥᱤᱛᱤᱱ ᱡᱚᱜᱚᱱᱟᱨᱤ ᱛᱚᱱᱫᱚᱜ ᱠᱟᱝᱜᱮ ᱪᱮᱛ ᱟᱢᱟᱜᱤᱞ ᱠᱟᱝ ᱡᱟᱵ ᱜᱚᱱᱟᱨ ᱛᱟᱡᱤᱱᱟ ᱱᱟ ᱥᱚᱨᱞᱤ ᱥᱟᱜᱤᱱ ᱡᱚᱜᱚᱱᱟᱨ ᱱᱟᱨᱟᱝᱜᱮ ᱠᱟᱨᱡᱤᱵ ᱥᱚᱨᱪᱤᱠ ᱡᱮᱱᱩᱨ ᱡᱤᱠ ᱪᱮᱛᱤᱱ ᱡᱚᱜᱚᱱᱟᱨᱤ ᱱᱟ ᱥᱩᱝᱤ ᱡᱮᱱᱚᱢ ᱵᱟᱫᱩᱜ ᱡᱟᱭ ᱚᱱᱫᱟ ᱛᱤᱝᱤ ᱥᱯᱮᱨᱟ ᱭᱚᱝᱤ ᱟᱨᱟᱝᱜᱟ ᱡᱟᱛᱥᱤᱱ ᱣᱤᱯᱴᱤᱠ ᱦᱟᱢᱟᱞᱟ ᱥᱩᱠᱟᱱᱫᱚ ᱥᱚᱜᱚᱜ ᱟᱨᱟᱝᱜᱮ ᱪᱷᱤᱢᱥᱚᱱ ᱫᱚ ᱥᱪᱩᱝᱜᱚᱜ ᱚᱛᱤᱱᱟᱫᱟ ᱣᱟᱨᱠᱤᱢ ᱫᱟᱜ ᱥᱚᱨᱞᱤ ᱜᱮ ᱠᱚᱨᱠᱤᱢ ᱫᱮᱯᱛᱟᱱᱤ ᱟᱨ ᱡᱮᱥᱜ ᱛᱟᱜᱤᱱ ᱡᱚᱜᱚᱱᱟᱨ ᱡᱱᱚ ᱛᱟᱠᱤ ᱜᱚᱜᱟ ᱛᱮᱱᱟ ᱪᱷᱚᱨ ᱡᱮᱥᱜ ᱛᱟᱜᱤᱱ ᱡᱚᱜᱚᱱᱟ ᱪᱷᱚ ᱪᱤᱜᱤᱱ ᱡᱚᱜᱚᱜ ᱡᱮᱱᱡᱤᱱᱟ ᱯᱷᱛᱮᱱ ᱜᱚᱜᱟᱨᱟ ᱪᱷᱚ ᱪᱮᱥᱜ ᱭᱚᱝᱜᱚᱜ ᱫᱮᱱᱡᱤᱜ ᱫᱮᱱ ᱜᱚᱜ ᱱᱮᱯᱨ ᱛᱟᱵ ᱫᱮᱱᱡᱤᱜ ᱫᱮᱱ ᱜᱚᱜ ᱥᱟᱣᱟ ᱠᱟᱝ ᱛᱟᱝ ᱠᱟᱝ ᱡᱩᱜ ᱞᱤᱱᱟ ᱥᱟᱣᱟ ᱠᱟᱝ ᱛᱟᱝ ᱡᱮᱥᱜ ᱜᱟᱫᱢᱱᱟ ᱫᱮᱱᱡᱤᱜ ᱛᱟᱝ ᱫᱮᱛᱷᱢ ᱢᱮᱛᱟᱱᱟ ᱛᱟᱜᱡᱩᱞ ᱥᱟᱣᱟ ᱛᱟᱜ ᱜᱚᱥᱚᱢ ᱥᱟᱢᱮᱠ ᱚᱛᱤᱜ ᱛᱟᱵ ᱠᱟᱛᱟ ᱚᱛᱟᱵ ᱫᱮᱱᱡᱤᱜ ᱛᱟ ᱦᱟᱪᱷᱟᱝ ᱥᱚᱨᱮ ᱫᱮᱱᱡᱤᱜ ᱱᱤᱦᱤ ᱥᱟᱢᱩᱡᱩᱜᱱᱟ ᱛᱟᱜᱡᱩᱞ ᱛᱟ ᱥᱚᱥᱩᱜ ᱥᱟᱣᱟ ᱫᱮᱵ ᱡᱩᱭᱱᱟ ᱪᱩᱠ ᱚᱛᱟ ᱥᱚᱥᱩᱜ ᱥᱟᱣᱟ ᱫᱮᱵ ᱠᱚᱴᱮᱜ ᱣᱟᱨᱠᱤᱯ ᱛᱟᱜ ᱫᱮᱱᱡᱤᱜ ᱛᱟᱞᱟᱛᱟ ᱥᱴᱩᱞᱮᱱᱥ ᱜᱮ ᱭᱩᱠᱟᱥᱤᱠ ᱠᱚ ᱚᱛᱤ ᱛᱟᱵ ᱠᱟᱛᱟ ᱚᱛᱟ ᱱᱮ ᱯᱟᱨᱛᱟ ᱛᱟ ᱠᱷᱚᱨᱟᱝᱤᱞ ᱥᱟ ᱛᱷᱟᱨᱢᱟᱡ ᱜᱤᱱᱤ ᱵᱚᱞᱤ ᱠᱟᱝᱡ ᱜᱟ ᱭᱩᱝᱜᱚᱱᱟ ᱭᱮᱞ ᱛᱟᱜ ᱪᱮᱛ ᱟᱨᱟᱝᱜᱮ ᱪᱷᱤᱢᱥᱟᱝᱛᱟᱝ ᱟᱨᱟᱝᱜᱮᱢ ᱥᱚᱥᱛᱤᱜ ᱪᱮᱛ ᱛᱟ ᱡᱮᱱᱩᱨ ᱡᱟᱜ ᱭᱩᱝᱜᱚᱱᱟ ᱡᱮᱱᱩᱨ ᱡᱟᱜ ᱭᱩᱝᱜᱚᱱᱟ ᱞᱟᱢᱱᱤ ᱫᱮᱱᱡᱤᱜ ᱭᱩᱝᱜᱚᱨᱟ ᱟᱨᱟᱝᱜᱮ ᱥᱮᱥᱩᱠᱛᱟᱝ ᱜᱟᱥᱩᱝ ᱛᱟᱵᱭᱩᱛᱟᱨ ᱠᱟᱛᱮ ᱪᱚ ᱞᱟᱢᱱᱤ ᱡᱤᱜ ᱱᱮᱢᱡᱤᱜ ᱠᱮᱯ ᱥᱮᱨᱪᱤᱱ ᱫᱟᱢᱱ ᱱᱟᱥᱠᱩ ᱥᱩᱝ ᱭᱟᱝ ᱪᱚ ᱥᱮᱥᱩᱜᱟ ᱱᱚᱯᱟ ᱢᱮᱱᱟᱨᱟ ᱛᱟ ᱪᱚ ᱞᱤᱯᱚ ᱫᱟᱞᱟ ᱟᱨᱢᱮᱥᱴᱤᱱ ᱡᱚ ᱡᱤᱱᱟᱨᱟ ᱢᱟᱠᱟᱛᱚ ᱡᱤᱱᱟᱨᱟ ᱛᱚᱢᱩᱭᱱᱟ ᱪᱤᱜᱱᱤ ᱚᱛᱟ ᱟᱨᱟᱝᱱᱤᱠ ᱡᱚᱝᱠᱤᱴ ᱱᱤᱜᱞᱟ ᱠᱷᱟᱱᱤ ᱪᱚ ᱥᱚᱨᱞᱤ ᱞᱤᱡᱩᱜ ᱠᱨᱜᱮ ᱣᱟᱨᱪᱤᱴ ᱟᱥᱢᱜᱞᱟ ᱠᱷᱟᱱᱤ ᱚᱛᱟ ᱪᱚ ᱢᱟᱪᱤ ᱠᱨᱜᱮ ᱫᱮᱱᱡᱤᱜ ᱠᱚᱨᱢ ᱴᱚᱞᱟᱭᱟᱝ ᱟᱛᱟ ᱪᱚ ᱟᱨᱟᱝᱱᱤᱠ ᱠᱟᱱᱥᱛᱟᱨ ᱪᱟᱝ ᱟᱱᱛᱟ ᱫᱮᱱᱡᱤᱜ ᱧᱮᱢᱟᱥ ᱫᱟᱛᱤᱝ ᱟᱨᱟᱝᱜᱞᱮ ᱯᱚᱱᱫᱮ ᱱᱚᱢᱚ ᱢᱟᱠᱟᱵᱥ ᱛᱟᱱᱟᱭᱟᱝ ᱨᱟᱝᱜ ᱢᱟᱝᱣᱟᱜ ᱫᱮᱱᱡᱤᱜ ᱫᱟᱞᱟᱭᱟᱝ ᱫᱟᱱᱪᱠᱚ ᱚᱛᱤ ᱛᱟᱵᱠᱟᱛᱟ ᱪᱤᱜᱛᱟᱨ ᱱᱤᱜᱞᱟ ᱠᱷᱟᱱᱤ ᱜᱟᱛᱮ ᱞᱟᱞᱟ ᱫᱟᱭᱟᱨ ᱥᱟᱜᱢ ᱵᱟᱨᱠᱚ ᱥᱩᱝᱤ ᱫᱟᱛᱤᱝ ᱚᱛᱟ ᱫᱚᱱᱫᱚᱜ ᱫᱟᱨᱠᱟᱱ ᱫᱟᱝ ᱢᱟᱣᱡᱟ ᱫᱟᱛᱤᱝ ᱛᱟᱱᱟ ᱧᱮᱱ ᱠᱷᱟᱛᱟᱝ ᱠᱟᱠ ᱱᱟᱪ ᱠᱚ ᱡᱤᱞ ᱫᱟᱛᱤᱝ ᱟᱨᱟᱝ ᱪᱮᱥ ᱠᱚ ᱠᱚᱨᱥᱚᱱ ᱨᱟᱭᱚᱠ ᱚᱨᱟᱝ ᱪᱮᱥ ᱠᱚ ᱠᱚᱨᱥᱚᱱ ᱪᱤᱜᱱᱤ ᱪᱚ ᱚᱨᱟᱝ ᱱᱤᱠ ᱠᱟᱢᱞᱮᱨᱮᱢ ᱵᱩᱡᱮᱛ ᱴᱚᱞᱜᱟ ᱚᱥᱚᱥ ᱟᱹᱱᱤᱜ ᱞᱟᱠᱷᱟᱱᱤ ᱪᱚ ᱚᱨᱟᱝ ᱪᱮᱢ ᱢᱟᱝᱟᱡᱜᱟ ᱪᱮᱥ ᱠᱟᱠ ᱠᱟᱵᱞᱮ ᱛᱟᱛᱟᱝᱥ ᱥᱩᱢᱜ ᱞᱟᱠᱷᱟᱱᱤ ᱚᱨ ᱡᱤᱥᱩ ᱪᱚ ᱪᱮ ᱪᱮᱢ ᱛᱟᱝ ᱪᱩ ᱪᱮᱢ ᱥᱟᱝ ᱪᱩ ᱥᱤᱯᱟᱞᱟ ᱥᱩᱜᱟ ᱥᱚᱨᱪᱩᱝ ᱜᱤᱧ ᱛᱟᱱᱤ ᱛᱟ ᱪᱚ ᱚᱨᱟᱝ ᱱᱤᱠ ᱟᱫᱟᱜ ᱪᱚᱭ ᱢᱟᱛᱚᱠ ᱡᱤᱠᱛᱤᱢ ᱥᱮᱢᱤ ᱭᱮᱛᱟᱱ ᱡᱟᱢ ᱥᱚᱥ ᱚ ᱛᱮᱛᱟᱱᱟ ᱭᱟᱝ ᱪᱩ ᱪᱮᱢ ᱥᱟᱝ ᱛᱮ ᱜᱟᱝᱠᱨ ᱡᱮᱢ ᱢᱚᱥ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ᱪᱩ ᱪᱮᱢ ᱨᱟ ᱪᱩ ᱡᱟᱥᱟᱝ ᱪᱩ ᱥᱤᱯᱟᱛᱟᱞᱟ ᱟᱨᱫᱤᱜᱞᱟᱜ ᱛᱟᱱᱟ ᱢᱟᱛᱥᱤᱠ ᱢᱟᱛᱥᱤᱠᱟᱝ ᱥᱮᱢᱫᱤᱠ ᱱᱟᱨᱚᱠ ᱚ ᱛᱟᱨᱠᱟᱭᱟᱝ ᱱᱤ ᱠᱷᱤᱪᱤᱜᱛᱟᱝ ᱱᱤᱜ ᱠᱨᱜᱮ ᱧᱮᱢ ᱡᱤᱜᱢ ᱟᱵᱡᱤᱜ ᱠᱟ ᱛᱚᱱᱫᱤᱜ ᱞᱟᱠᱟᱱᱤ ᱚ ᱪᱮᱢ ᱥᱟᱝ ᱛᱮ ᱥᱚᱝ ᱱᱩᱜ ᱥᱤᱪᱤᱝ ᱤᱱ ᱛᱟᱝ ᱣᱟᱨᱪᱤᱞ ᱪᱷᱤᱜᱚᱨᱤ ᱚ ᱛᱤᱜ ᱛᱟᱵ ᱠᱟᱫᱟ ᱡᱮᱢᱡᱮ ᱫᱮᱱᱡᱤᱜ ᱫᱟ ᱦᱟᱪᱷᱟᱱ ᱠᱟᱪᱷᱤᱱ ᱡᱤᱜᱨ ᱥᱟᱢᱜᱤ ᱦᱩ ᱚ ᱡᱟᱭᱟᱝ ᱪᱟᱥᱮᱡ ᱟᱪᱩ ᱛᱟ ᱥᱟᱜᱱᱮ ᱜᱤ ᱱᱮᱢᱫᱤᱱ ᱭᱟ ᱛᱚᱯᱟᱭ ᱱᱟᱨ ᱪᱷᱚᱠᱚ ᱡᱮᱢᱡᱮ ᱫᱮᱠ ᱠᱚ ᱫᱚᱫᱢ ᱡᱜᱮ ᱭᱩᱠᱟᱥ ᱠᱚ ᱛᱤ ᱡᱤᱱᱛᱟᱨ ᱭᱮᱞᱠᱟᱨ ᱟᱭᱣᱟᱱᱟᱨ ᱛᱟ ᱟᱨᱥᱟ ᱜᱮᱢᱵᱟᱨ ᱠᱚᱜᱚᱱ ᱣᱟᱨᱠᱢ ᱫᱮ ᱥᱟᱜᱱᱮ ᱥᱚᱥᱚᱱᱤ ᱟᱱᱤᱥᱠᱤᱵ ᱠᱟ ᱥᱮᱯᱥᱤᱨ ᱥᱟᱪᱤᱜ ᱫᱚ ᱛᱤᱜᱤ ᱫᱟᱛᱤᱝ ᱛᱟ ᱭᱟᱱᱨᱚ ᱢᱟᱨᱚᱝ ᱢᱟᱱᱟ ᱭᱚᱝᱟ ᱥᱮᱯᱥᱤᱨᱤ ᱠᱟᱞᱚᱣᱟ ᱭᱚᱝᱟ ᱥᱮᱯᱥᱤᱨᱤ ᱛᱮᱭᱟᱱ ᱪᱤᱠᱟ ᱪᱮᱱᱫᱟ ᱞᱟᱝ ᱠᱚᱨᱡᱜ ᱡᱤᱱᱟᱨᱟ ᱚᱛᱤ ᱢᱟᱱᱟ ᱛᱤᱱᱟ ᱪᱷᱩᱠᱟ ᱢᱟᱪᱷᱩᱠ ᱞᱟᱝ ᱠᱚᱨᱜ ᱱᱟᱝᱫᱟ ᱛᱟᱠᱟᱨ ᱜᱮ ᱪᱮᱱᱫᱨᱤᱢ ᱥᱤ ᱢᱟᱪᱷᱩᱱ ᱡᱤᱱᱟ ᱟ ᱛᱮᱞᱤᱠ ᱛᱟ ᱫᱚᱫᱢᱮ ᱡᱩᱨᱟ ᱠᱟᱛᱮᱥ ᱪᱮᱱᱫᱨᱤᱢ ᱥᱤ ᱪᱷᱩᱱᱟ ᱜᱟᱞᱟᱝ ᱠᱚᱨᱡᱜ ᱡᱤᱱᱟ ᱚᱛᱤ
그게 노순도 솔아스과 디 차신나스과 청고농이 되나 십실즈가 심무스 예치리 예치 레터라 올라라이난 그게 십실크 와르크부다 드린 조진나라 브자인 조진나라 온 덤무가 나스데 욕스르고 올랑 쿠르카 암샹 덤이다등이 사니 가잔탕 가잔이 고린 로진나라 대안직탄 찬문 로진나라 다 능금니 밥까지기등이 십실 사츠크니 야라 우갈까지기등이 다니양 지금 내가 강탕 갖고 그런 것들 나 조금 지금 조지 나라. 어 너무 그 탑 나 조금 그런 게다 로 진짜다 이제 로리리 알았어 그럼 그거 우리 와르컴 데이터 어 다시 상리 소소나 냄새기 적거라 돈진 아 지금 몇 년 아직 좀 기억 그지 아 찾자 먼저 말해 나라 세수 그럴 건데 뭐라 망아요 그지 다리 디 한치 그다 쳐들어 알았어 그럼 그거 우리 와르컴 너그 멀리 된적 내라 진 쌤총 아이고 돈 아이고 알았어 그럼 그거는 와르컴 데이터 무슨 년 망아지 다 사그니 소소가 그렇게 코르게 된 요구 다운들 사그니 소소가 코르게 돼 소나 다 소우 쳐서지나 오다 아릉닐 사강스겐 요구나 양 사차다가 코리크 니스탕라 낭슬다르가 히고지르 땡고지르 레이터다 오다 라라양 야르마라 송다등이 아다 사차 강스기 옛나라 오티 다 짐슨 마히즈나란다크 오티 나츠커코르니앙 디젠타 단 렘드르케 덴직급쇼라 아오 단 렘드르케 지 자침달라 로종 마시노 그게 슈촌당 디한치크 아다초 사차다게 코리근 참문침달라 버드영 사차 참물르 젠당 젠즈기나 디 예슬 곰실라 소그레 히고니 마츠크 아사니다게 조르통드르탄 라버드 코르기 송치블라 소가 디 샤반다양 요과즈 드브고가 아다 르치 소츠간 원젠난다 오다 흥 쪼젠나라 쪼젠나라 치그뉴그진나라 온도 무일마초카 사치강즈가 송나 사퍼든 도긴 도긴가 주 다자름 사자금 도긴 사자야 지금 배워 산다 송나 마흘 아 다시 주 아름토 사츠 아 코리 하정 진유 바 너무 더드긴나라 디답크다 사차다게 그게 아르라 송치브셰바 첼라 송치브셰바 너글라 송치브셰바 르치 송치 나스글라 송치브셰바 대한식 답치글라 송가다 무그 그게 шудэнгэ аргтан дянчиг шжэрний таба насгунэр о дэркара сончив хэчу гадэ ян тани но башон динарена нэг карцкэнгэ ян зо дэнжэг дала но батэвч ажян ян арым тону а да кэрге дэжинтэ каван баб лава ян жамнумра ардын лава ажян ян кэрге дала жэрдугын чева цамлари нимаджона цамлари олонгэ куни каван баб куни чэрэн баб куни ганам синдэ нимлэ нортап кэ 오 다른 건 그 리포 된적 내가 하정 잡습이고가

1: 카프르티알로 강아리리 사바탄산다 시피 로르다리링 카프르티 처음을 통진요 안나후 영로차다 꼼수고슴 흑자가 죽은데 영어 카프르티알 송주베
2: 네네네네 회차띠 책임이 맞아요 카프르나랑 공코리
3: 말고 나가 카프르신 나가 카프르신
2: 今天的当天安排全部的幕当地三这个机器人才拿走不打死去而大灯比青年是女的是个玉女而且那个比撒贝奇的总体的这道德不简单跟这个是东北国际中共中央一个缺德不正的

0: 딘지 솔리 자노 밤벨 체리골레 압드네 삼치 거리레 땡클지 이흐슴 능데 쪼미 거기 거니 샴설 다리네 삼치 젠지게데 리망당 데스틱 앙장 레콘스고지 멍 세워른 골기 데스틱 셰일레 다히 돈드당 돕드네지야 답상 조마지이네 카프랑아정 샴설 다리네
1: 所以我们的江州年轻人我们的农村人你说你的这个地大三比七米和你呢我们的这个草龙的车位第二个家人的这个是中国当龙的国比第二个人的这个是中国当龙的国比第二个人的这个是 체지 히디 바킹시 점들 쇼디 사르지
2: 레냠 카나바드나 와르컴드니 테랑겐 점질 람툰가레츠디나 나치 단 점질 고르크 사르지르 치즈고크 아 디코라양 냠게 질르드주이

0: 당 뚜나가랑니 리당 리그접초
1: 소문의 워스가 농춘제 강종 셰능 린천나 냠브라가 쓰시
2: 자상세위 상클렌지 체남비 에스킨캄정 체체 디터 총은 정조 년팅컹 워스케 롱튼지 강종 셰랑 린천나 냠브르 냥탁바니 피지치스 나이나 넌즈마타지다 힌 다른 거 린천나데나 젠차 노리용 오디 좁다가 네츠 콜랑와지 네모기나 랑지스 고드이요 다른 린천디 초에나 단시는 그 단시 근로인이나 젠차 노리용 오디 체요 공스가 혹시 인간점바 도르지라 땡이 다르타 린천들 년진비 자치년 큰 한비나 린센이 군주 왔으마 십대년자 쇼니기나 같이 도르지 랍텐 클마 단시나 응이스 카드셰빈 고츠음
0: 땀땅 땀씨니 셈땅 셈아비츠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그접츠
1: 총은 워스가 농춘제 강종 셰능 린천나 냠브라가 쓰시
2: 야 도지라텐 조 데메나
3: 누즘바 추디모
2: 토머리나 치다랑 강종 셰랑 린선나 특크자 잡추리 노 과든 치시니 첼 노링 올리 좁탄데 나 참어지나 참망 오토스가 노르디지나
3: 레 야야 누즘바 땅가 촌진나 두지라텐스란데 잔자 유치기 되어 잔자 노령 올리 차요 공선데 촌진나 녀통 중화로 찍는다 내가 땅나 땅가 촌진나 중인데 사가자 치종라카니 사무쇼나 조타가 치종라카니 미트지마타가 동초트그 뜸어진득트는 내가 땅나 중인데 그 치동비가 마차동스가 고무트 동조니라 자잔나 뜸어진득트스 대단나 초다르 리조와 닝고 중화요 딜라카니 초고다 마카수다게디 오마라쇼리고 땅 초촌진나 년츠가 오마가 리조가 테나무나 오마토 지히반라 슈촌진나 니마치가 돈티고반라 뜸어스레
2: 네네네네 랑게 나 총리 톱자는데 소뇨
3: 도자 소뇨와 난디 도자 제문들 다시
2: 소르 제목 강네
3: 중원다기 돈을 착래
2: 말이 되게 사가 쳇다 올리가 송되는 리오노 접다 치키디 제일 노린 올리 접다 나 이거 최우가 뭐 실게 잔자 사실한테 손진나 쇼 엄마가 통콩 밑에 손진나 아 런디 시간 친구는 로컬 잔다다 더더나 그게 된다고 해 나지 통콩 채버 잔스 메이크 뭐
3: 그래요
2: 아 옛날에 잔자 그 사실 내니 나지 지 올리가 너무 접다 전는 즉주근 이거 토머가 근홍이나 죽고 뭐 인데나 치키 장니 니가 되는 사마카다지나
3: 아래 다 담아 당 통인데 길이 선진한가라는 거 고마건데 길인데 열 고진한이는 당 맞아요 뭐 다 담아 선진한인데 지금 버럭세나 죽고 다다가 죽고 건진아 죽는데 뭔데 마징이 가시고 종이 더 죽는데 가는 거 뒤나다 지금한테 아주 올리디다 싶겠다 지금 매직 텐나무 된 거다 오만도 올린 선진하다 아주 원하는 자주 가는 거 자주 가는 거라 오모 그때가 떠나 마징 근데 혹시 통나거나 시가 가고 다 담아니까 아바마이 총고서 좀 담아 총고나다가 이렇게 오마진다 다 우마송가 멍송 다 우마 멍송 다 송가 쇼라 쇼라 때부터 좀 맞긴 다 우마도 멍송 같은 거 주가 마지나요 누가 주가 그런가 지나요 그런가 가 다 되게 쇼는 거 주는 당 지나 다 지나다 아주 단단 듣고 아주 단단 듣고 지나는 거 주가 고마고 거 주가 누가 주 괜찮았다 우마 그 중에 주 보출이 괜찮았던 당 주가 주다 듣는 것도 무슨 그 당이 잔잔이 다가 길이 열고는 막가 쏘치르 지나다 나는가 지금이랑가 잔잔이 잔잔이 하는 거 킬린드냐 사진나 죽고 다 잠바가 누르게 듣고 나 쯤에 잠바가 사잠바티나 시키 다디리 티크트레 닐라카니요 뭐 산이요 장창나 우마마드리 우마마드리 그 우마마다나요 아니 우마링나 죽고 쇼리나 우마마고 그때가 떠나요 텔라시킨 당진이 뭐때 주르는 거 죽고 잔잔나 죽고 다 타카타긴드라 와노 수군데 뭐 그때가 떠나요 와노 우마에 벌써 죽고 죽고 다 텔라 당진이 또 무슨
2: 초랑 거 와랑란데 수고 오늘
3: 나 냐니 컹조 냐니 수고도
2: 냠니카 발랑 쳔무즈요
3: 발랑 마치 쳔무즈
2: 아 랑가 와무주 누가 한천이 기나다 닌쿠르가 오마니 우카모
3: 레트레
2: 나데데데 테나 올리 조탄데 타우 촌지나 다치 코니시에노 니스톤 쫑아도 네오디 고참즈모
3: 아디야
2: 니 야르고나 치시즈글리니
3: 데가 야르고나타 니크주가 도마 총강 존다 단게 총지거든 총 요아르고 총지거든
2: 어 총총코나도 녀리
3: 다 당마그슈 촌지나 그 추가 아주고 소진 거다 근데 흐토농 정고 자망아 좀 들모 다 나능리데 당 추가다 아주고 단디 슈 촌지나 다 근데 키잘라니 키잘라니 키젠고 총총총총가 호가치나 지금이 중화 정고 늘리느리
2: 어 같이 코너시고는 니스톤 쫑아도니 公司内呢，通过一等一，嗯，嗯，当通过呢，就全程的安排。我得了，嗯，他看完了一点等一，嗯，他不得了，人家总统的总一，嗯，他总啥个吃空间那个期间没弄，嗯，作为那人啥人的总一，我得了，啊，等你呢，答应，咋个这个人家呢，要认可个，作为那出个，三党中间的那么加一点什么，嗯，才等个组长个安排吃个的，当时个，说了我们的人家人家呢，团结就共共产党，哪能你说你可咋样都能够咱们的，
3: 对呀，对呀，
2: 卡层台上出去个。
3: Зовтан дэг олитан дэва юнэгэй на чэг лэнуэй куну зуу кангэй, тунзэй на гэдэй. Гэрэй, та тунзэй на гэчуэндэра на гэчэг нэмэсу. Та чэгэрэгэ я нэрэму, та уумала шуу нэр, та тэнэн на ян уумана на ян чэг чэгэрэ жэ жэг чонжэна тэг лэлэ чэн зу тэмэ зондэр. Нэ на гэнэ лэлэ чэн зу тэмэ зондэр. Тэ чунэ та шуу на гэнэ та гэнэ.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숙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진양의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노려 특징적인 쇼라 오마지나 죽고 내인지나라 가르성대랑 당하수 언제 사크니 아름제인이나 더 흰나 근데 돈은 너그니라 지만이 지만 주고 요거 뭐
2: 그래요
1: 다시 고내시 고는 공고인지나 저쪽과 만당서 고 대단한 마스크인데 희금에크 다 쇼뉴너스가 손지나 죽고 오마뉴너스가 손지나 죽고 총특대지그스다가 뭐 정말
2: 그래요
1: 그것들이나 지금 년쟁고 참아가지고 달래는 또 뭐래 뭐 니또 니흐 자랑한이 존테인지나 노래 특징거 쇼라 오만 돈데나 초라 항이스이나 답변구리한 루 참당서 뭐
2: 그래요
1: 다 가성 대랑이나 지 공내시에 그 오커스 아 런디 종은게라 온데 자클 마즈그니 노래 특대쟁거 쇼라 오만도 종거 요크 대한천인지나 살랑 동치다운 넘어즈그니라 아다 총콘 전부 니흐란다 대문즈그니 종거 요크 한신이 천도 사셨느니라 종거 요크 뭐 다 멍그리나 오마 통제 누나 샤츠웨 누나 조금 더가 당니나 다롱이나 디즈부터 채우고 뜨기 최정이 제가 돈투금에 그모
2: 노래
1: 나 대단한 마음바 노래 어떻게 쟁거 잔자 그 쇼라 오마 당할럭 비나 소라 전부 샤츠웨죠 니라가 나지 다 기간다 된겨 내나 산이 세종거이나 니 저쪽이 되나 죽고 니다 샤츠웨이 되나 죽고 니라가 지금 잡초리 노샤
2: 응 저 전진나 단 나노 진노 친구인데 지금 아 특라가니 주차가 디 즉전라가니 대박 그

0: lengchu la tirub yarjin jowi nang de anambar jawi hulm barbar shegi
1: shanggang a mgesal sinzin keje benda dang omen a mgesal sinzin keje benda ji yakob jong dang shanggang dang omen zhe yong je kepan zor zong ni tamong to shanggang dang omen yinlang da ji dang dan leng yong je song jong dang ge pe dong ge 야치 대원 본다 등 감사 챔비 본다 난지 라그등 데니 총극 무원이 견제와 시위군이 공동 배부를 야결당 송중 개별지 시대 총극 무원이 제 본디 판디 제로 동기라 태몽토 중화 머리게 능름 사랑제기 야치 와쿵시 랑머 본다지 중화 머리게 리라 주원상 용정위 소진의 정우 다불 당리 바춘지 메일질 다르제 용지 개배당 중기 머멍당 산이대기 머멍월 잔튼이 용지를 급불시불 시진조기
0: 중국 머멍나 시디라 가신체와식인 나치 시디당 공풀 냠리 냠키지 다차 톰불 정리 디등아 남바간다 시비 공패제 졸름다 쇼바당 디등아 남바간다 아니푼 냠키 용위 어곤질쟁제 답지 럭릉다르와 잠릉아 야쿠크거당 자튼 냠리 베비 리라조와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제용스티그 마츠베리 제습더더니 반선라 징아등 자시사비 로다시기 바등 쇼멍 덴딘 탄조라 흔하니 로슴 지금 탱거 로다시기 중기 제용스 디건 디탈 하르특 시진 정도요

ཡོད རེད ཟླ བ ཤིང གི ནང དུ འཛུལ ཡོད རེད

야 능니비 두고 총총초 성기세 고노 실은 년문디 당양 당조의 당디 나총시비 가슬림 층거 찬총 동호 조기 드긴저 가능 아식 당나르고 알랑거 제스라 가시오노 그 두고 총총 참마그 십대년 그 요라 리 드나 데른 그 당가 왁숨 그 혼마이 됐더니 조기 드긴저 그 도미 알레지 그 인지 당나 두고 총총 소노 강무 그랑노 그 실라 미도 총총 세고노들 Ri mito chong chong zi tang tsari zhuk chong chong chong maang jen nyam chuli nu ge shtan hui zi la zheng ge zhuk chong chong chong maang dang zi gyubra. Ri gang da kore, mito chong rong har zi yin da gargam chong rong man zi yin da si ga. Di tang na di yin tang da tang jebi hi sha maang zi gyin jina yelan zin gyu yin xie gai chi ga. Ri zhuk chong chong chong maang chong jin na nga zu kawa jin ge zi jin. Da mar ge rewa mi ji ge mi to yin tsi ga. Di jen ge nga zi mi to chong chong se go nong si le nye mo nda yi gu zi ge leng hi song na zi ji si pi nye mo tang shi tani da tangi cho reng ge shkang ge ga na ma la ji wi si le nye mo da reng ge na nyam ge zhuk chong chong tani pa ma ta wi ger gen pa na ta wi lo zhuk na tsang ma lak jen bu na chuk. Ri da na nga zi shu ni nye ma xi ge da zhuk chong chong so nong gang mo ge lang lo ge si le mi to chong chong se go nong di a chi nyam si chik yong ju yel.

야 뉴니비 뚜꾸총총소 공리인지나 뚜꾸총총소 너무 강무글랑노가 실라 미뚜 총총 세고는데 아시 년당나래 뚜꾸총총 참마기 예고스기 정아 터타 아리 슈니치 바마 찬듭글랑노가 실라 나예 슈구송 세고는데 아시 년주일 아리 드나 샤즈가 촌지나 슈구송덕 시기 같이가 드나가 조고 긍진 것이 바즈가 차 촌지나 아른게 나만 퍼치게 슈구송 긍어지 땅나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더라 디쟁그 뚜꾸총총 참마기 영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데 예고스기 정주 파마

야냥니비 두고총총초 다타치적 산지능진반등이나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니와 티바 가르길인야 흐탐 마시긴 존탕요니 디진데 나흐탐 시중 리중아니조가노그 두고총총청마그 디스 담증히십던윤자 당대인지나 보자김그 티바 가르치크능아 나흐탐즈그라 시중즈그체더고 즈시요 Hari, tana chi ngamay landiga tanga nga zo mangchun haachang zhigchi nuga ama dhe mungra dhibtik yaari se gono.

야 뇽니비 두고총총초 제남바 디모이나 다다치즈가 산지능진반 등기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다나 리비 가르콘거스컬럼 더질란디가다가 나총시비디 통진히초니 아 다가닐바비 탈름가 시코논데 지조르디징오 조주일 아리 흑진진나 다크게 마

야냐니비 쪼꾸총총초 정마거르과 시장고 중화 10등 용자 포자짐 그 캐츠가 아닌데 모즈기 리샤가 찾던 주교예 아리 강인지 등나 쪼꾸총총 정마거 10등 용고 시이그롱 코과 너너그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밥그 제 통인 뜻익 즉헬 시이그롱 코과 너너그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밥그 제 통인 뜻익이야 쪼꾸총총 정마거 희지르고 온다 저 진리 차용 녹음이 우스그리 아리 다그니오모 강인지 땅나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다식 나 참만지나 킬흑서와 뜨더고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지켈 아리 두고 총총 참마게 송아 시긴 덩즈기와 켄데니 그 켈린 아 그까치티 마크나 갑토디 포자르지마 레신자 니치조 켈린시 주의야 아 리자라 포자르지마 치조시기 예치요 아리 텅디 솜즈과 등돈 좀바 포자르지마 솜즈긴간 크라발하르자 히노르 투타르카와 담진추 제치브타르카와 응적 체랑 소노르인치 나초림츠 지마그 토니 양 저르트 유일 두고 총총소 니급그 자히 딜근조

杨子是下的那位钢琴咖啡中个三肯主播兰年龄工钱那边跟他们联盟提大张那么做年龙的就近办的呢从龙江中年陈康我是个龙陈个年工台同我工作工作人也可怜森林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龙电森林也那么做总不敢管真也俺那就不见那电
레토바나바 되는 글랜슨 된 손이나 가진 더 잠바니 인도 모스크 그 되는 거 잠바 동이나 로송 퀴지 샬런 거 잠반데 거르기자 되는 거 로송 퀴지 샬런 거 잠반디는가 나는 다신 로마지 연세고는 더 크당 보고 그러기자 되는 거 크당 본디 단시 건조이나 저런 게 로친 거 달로 그 니전 다신 로마 로조남 카도르지라는 친 길니가 나 되는 글랜슨 디능아 그치다 니지 그런 반드나 다신 거 누구 로조건다 니가 이란드가 당 영 당하는 다신 로마적 인세군은 아전딩이 되니 자르가 통통리 텐존이 되는 그 삼바 뉘앙스는 하진 더 로딩램이 된 가그 삼반데 고르게요 되는 그 로딩램이 된 가그 삼반이 있는 아영 하진의 진이리 도알 나리 고르기 달리 도안딜란 토츠다르 팀직 그 샤르감부주이 이나 카토 테올로그 냄이 당 가게 참반 이나 가식 토요 토바나 바조 그 가진 티급 된 지그스미 그 섬된 가 당 티급 된 지그스미 그 섬된 티 티급 된 지그스미 그 가섬 티지 그렇게 마 카프리코라 렌선데 그 건전 바라 차통아 참마그 제적을 가브라고요 아리 토바나 바데는 그 렌선데 그 나든 고르 셰탕 당나 디스코 고르 셰탕 라서 왕이 공인 참조드 가르 디드 셰셈 바데진 이나 쇼니기 치티 툴 담젠 라테랑 그 참바 소소가 나가는 게 쓰시기 좋이

0: 지난이 다 지스가 다 다루고 돈터신 비서트 남샨도 누스카챵도 뇽뇽즈그리
1: 야디
0: 아 땡지나다 치지모인지나다 랑거 파마타 길긴나샨도 비스탐 뇽뇽즈 땡지나다 파만디 로컹마다 숀 숀 차친등 영나 리와 컹라마투나다 디르진타다 랑거 잡숙스등이 오샤 컹디나 돈도 체즈 터잖아 그런 거 자식들은 자식들이는 또 인지나 심리식을 진매 제트매 받던 과든 큰데 쳐야 그래. 그래서 이 지세 인지나다 기르긴남 거스니니 위샤타 톱소라. 나 조파친 빙아랑 탈무쇼라 남투는 어떻게 지셔야 마오르 니 니어다 스톤디제 바투시데 능미 레와탄 기르긴체 톱소시와 토미토 모토아샤지테. 김트린지나다니 카스 등 디자인 뉴뉴비 아다 도킹 그 투안 된지나 다 퍼슨 투빙 온 인지 디스오너 다 뷰 디스오너 레타 야 투안 된지나 스타르 그 고스탄 던나레 디스 비 냠뇽 토마다 그 타룽 글라미 토카 스타칭 그 제너드 그 로기 인지나 타시나 니 던투르 던 토미 삼든 장니 겐친 던 토는 그 삼금 겐친 시테 아 탄탄 틱틱 바스 던 던치 시테 나 바사칭 그 토니 중지르 진단은 통마시니 랑니 데위증 약바스든 저런 바스시 지타인지나 응가초스우데 나그 카다인지나 테랑 토무뇨뇨 담부리
1: 야디디디 과딘체디디디 다테랑 그 렌센디능아 다체랑 선진나랑 가는 다신 로마즈긴 세고는 다가 다랑 젠다글라카니 저랑이라 선진나 도즈긴디 당 이젠 다신고디

0: 니다 다제니기 고니샤노다 디다르타고 아르트캉 이프조리 뇨리 오노 그라는 그 진칭가 파마라 길긴다조 과텐디시 더긴지나 커쇼라는 그 아다 아 차서군 디다르타고 아르트랑 깁쟁이 조리 뇨리 오나 마웅와차 츠고타가 송가랑랑 게라 아 다리와 똥즈라 마똥농이 테니 지 담자긴이 테니 난자 더소송이 테니랑 그 킬링 카카리 오나 다 다루시란 터셔니 소나랑 게츠게츠 지 기타지 고나르 샤코노 디다르타니 종다든 랑그 돈드 랑그 접고니 랑그 첼리긍이 텐들라 병와이노 띠잉이 테니 지 샤와리 츠츠고타가 접아 톱크타주 더소소존 존지나 랑긍간 크레이노 디타나단 딩이 타나츠게츠 지 간크긍이 테나르 그게 제노 어느 그 차라 그게 요노 너 탐치고 예라 좀 다다니 다 마운와 저쪽 같은 게 제일 있다라 샤와리 드브준다 하던 거가 제보리 저 세고 과진 지디는 지금 털아 저런 게 손지나라 영 저런 이적을 함닌데 니 달로 손 틀으신 탑송는다라 댐지 샤와 같은 마운와 이나라 영 달로 좀에 난다 샤와에 난다 쇼컨이 나라 지금 람카즈가 영물이 요쪽 다 힘번데 신인고
1: 야야
0: 되나 다시
1: 되려고 야야
0: 야니 그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리제링그 상관하게 되는 게 렌센디나 같이 당하는 다신 로마긴 세고는다 그 가당 보고 우리 달리 되는 거 다시 건너는 송기 높친 거 다루고 이제 다신 로마 소충남 가도지라 로조는 진긴다 니가 다시 건너 달리 되는 거 렌센디나 니 갑다리나 이나 로존 니기 고나 갑다이 고노 데브진 더주 높친 거란 반다니

0: 디젠그 다치그 로촌 이게 갑다에 코노 대신데 디다르타그 와르데 랑랑아 다하마이 난자 길긴 난자 연아랑 근 타르쿤나요 노그 냠망아즈 그 디다르타그 와르데 랑그 삼닌달린 타르신드 와르데 다 프로그램다 망아리 용나 디다나 영더 창마라 과진 체시 디나 더 창마 그러고 있디다르타 그 와르데 오나 랑닐라 영 셰라셔 쪽같은 아 송영나 셰라 그르주 하마든 예문예랑 조그 저와 송나 랑게라 진간 크르드랑 간츠기 원어 간크르드랑 간츠기 원나 딩이 테크 양지 어느 흑기 자라 뭐 뿌리 원어 디장다 더 소소존 존지나 양랑 그게 지 쳇을 거는 디지 고브직스가 요과리 아탑카티 영나 랑랑 그 디다르타 그 와르데 정화인 누그 지 첼리 그런 봤더니 마음 바치 속았던 니 샤와즈가 요과리 아탑근다 존 차지 요과리 텐 대조 전진은 아창거 같이 보리 대로 보나 바다양 디스 공개 되는 게 렌선데 그 참바 동 소송 그 이 샬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멜라 슈닉 쇼 로딩 담비 당가 그 참반디 나시기 주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비 렁초시가 다르글 진보자 우로등 히비드가 비 냥리히고 존심제 동다 존크르제 타자리리 나르순제 렁초등 적니 머리리 리라 조크르 자싱 심라 데르치르든 年纪不单比格拉克的几个比森比于这些更忙是个战霸是修霸萨拉是个人间的结果不大可是嘛那嘛是个错人的个人的呢错话的呢那是你个人的呢没错的 dana janhinga ramurir lurji chevselam pherji chemnyertsam sartu chernyamrtu denchu che gomta rivi khawin chertu zamdam chervi pherji dana tiro sarvi jangchu khsar pa dana cho sarvi qayang gudi chil
2: Kevshayam chogu chitsa.
3: Olorigu rjartsinam omsa.
2: Dantujia jampumar gosa.
3: Hmondanji lakarchi topsa.
2: Olorigu dambiya danga.

야조부남바가토데히르가탕친니로르가왕센젠도비조브라데요나디다르타니데티그덴치그스미그섬딘가탕티그덴치그스미그섬딘치그르켈마가프코라 렌센더근곤젠바라 쳇동아창마거 제지거 가프라구요 나데랑거 로른데미던가가 잠바니는가야 진행이 주대는 글엔 신디는 아시기 저위 조반아 바근 하진 특급 된치 특습니 그섬든 아당 특급 된치 특습니 그섬든 특급 된치 특습니 그 낙섬 특급지 그렇게마 카브리 코라 지난 바그 카브라고요 이나 주는 주대는 그렇게마 카브리 용킨 그 조반다 특 카브르나 리리진 헬리 주이트나 토동 얼킬름 템 그

이즈르그니 땅 혼튼의 조촌 리그니 암디 땅 습샤 지르컨데 동게바 땅 사르툴은 페이지에 진촌 땅 고슈치 최숭벌톤 아르그니 인체마 아름지가 아름퍼라 근데 허터 동아던 미즈르그니 슈그용 땅 아름바사비 니술의 조촌 리그라 근데 흐친 땅니 화암주름 페이지가 글니 사르와던 게임츤 사르와 죽니르기 소촌시기 리청하지스 베이징의 머징 체머 사르토르 데니 자유 공사 등 쇼미랑코르 찬슬 자유 공사를 배비 아르그니 체미 럭스르 사튼 등 톤린 페기가 참줄라냐 바등 켈리가 심직 사르피게 점디 등 톤지데 남바 먼자비 오 웨출린 뎀톤 라즈바 톤킨 코르캉다 페니 아르그니 조틀 등 비츨 십츨 살린 속과 니츨라 이른시 리청가 단돈 아르그니 체미 쇼디 회입 첨부 등 제수는 조트나 제차사라 속과 락틀럭 사르와는 미지르니 등 혼튼 조튼 리르가 냠딘 페지에 동비 저튼 가친이라 아망지 심지 등 나인가 쇼캉 락틱 가그나라 조와 덴틀 락틀은 초십 지시에 흐먼터드 제체 등데 락츠 사르툴 등 톤리 샤프시 리터 쩨바 등 첸쿠 쇼위 톤지 등 거스티 라럭 총와 아르그니 탑지 등 촌즈는 마럭 소 사르툴은 거드르 제임죽서 등니 아르그니 쩨미 톤리 비튼 도윈 페지란 덕주르 네딘 셰기 리상가 난지단돈 찬티께 소원크는 고출라트요 아르그니 쩨미 톤리 페지가 와스동 야첸부요데 랑지께 총리의 균 체적바 등 톤리 마청 차청와 고출라남바 펜섬 초바수게 겐슨 돈플시니 아전균 체위 아드기치 역사르지 등 아드기치 차청 토마수 아잡규르스지 외출의 예보시바 등 서지데 크등 야근 Jaihan Kaili Sogo Gwonjila Nambar Kalung Shegila Rignin Chimi Denjig Ngalin Shebi Ngondi Chashkun O Zinchun Weishul Jemjuksa Tungjir Jafjur Shide Laglin Chul Jinchimi Bar Anadun Tukshul Tang Lagji Tang Thorndag Shagi Jaiwa Mangchina Jilin Yul Hankanga Ayun Zhang Zhola Jiga Tsi Jobji Nina Beijing Mamang Tsukang Chimura Gelu Ji Yi Jizu Pabu Ashi Weili Dang Drima Nang Zhola Jiga Dan Dun Zhuxia Xi Jinping Dang Tse Tse Yakub Jengu Chibin Tabji Ga Nhe Chila Wo Zhonggu Dang Gali Jia War Tabji Zhubin Rewa Zigba Dang Shukni Jian Rewa Bicin Tua Dang Shukyong Ning Peji Ga Nirlim Da Jio Yu Zhonggu Shukji Gelu Jia Shuk Dang Niam Da Yakub Ni Jengu Chibin Tumang Nginzin Gai Chin Dun Chula Yaga Bu Si De Zhonggu Dang Gelu Ji Yin Tabji Zhubin Rewi Nang Dun Jin Chil Mei Bada Pansim Jie Tsu Se Dung Da Yu Zhola Jiga Dan Dun Gelu Jia Shukji Dina Rangwi Nang Taiwan Dang Xinjiang Wujung Xinjiang Ji Dang Rewa Yu Ba Dang Rewa Mi Top Tang Shukji Na Dun Tala Zhonggu Shukha Lang Shuk La Yap Kyu Rishi Bada Gwa Zhin Chi Shiji Dang Gelu Jia Shukji Ma Gelu jiya shu mamangga arangdaga damga dang arangja kibjia nisil dang tambin pejiga rolimda jojir ngarmi jakjir shajin. Gelu jiya na jishig lamchiga nyamchinga nyamli nang shikin haki jia jakib jihayin. Zhonggu shu ji gelu jiya shu dang nyamda nipin nyamjil jinchung shi de mizirgani dang zhangzin huamjur jangdug nekung suwa sardar kyabkunga nyamli jashin.

0: 진도요. 머슬 베리 당습도 동화등 로수 등 아르그니 이끌 나준 수 잡콩거 냠리라 흔한데 쇼멍 텐저라 흔놈바 등 돈담제 쇼마랑 리그 라글란다 단도요. 제용스티그 두세 왕후님께 지접진인 베진 더 글로지 뒤주 파부 아시비라 이제 전화 왕후님께 단돈 중국 등 글로지아는 학습소문은 판친 예치시에 비 조보 종호인 중국 수기 글로지아 수등산더 약간 이진고 트비 터몽인지나 지금 텐가친데 사비 인증사시대 판친제 수호흥 김판당 대화요비 나둔 탈 판친라 약주를 담보시에 바등 판친 전주고 등 판친 예치가 로다시에기라 소진 잡공 등 사들 잡공제 냠리 제습더 등니 니편 냠리제 로다시에기 마틀 베리 제습더더니 판슨라 징아등 자시사비 로다시기 바등 쇼멍 덴딘 텐저라 흔하니 로슴 징튼거 로다시기 중기 제용스 디건 디탈 허특 시진 정도요. 예능中共中央查实局已经，也是积极控制总理军把丁薛成跟韩继石、北京等河北、南苏吉斯、吉尼扎瓦这部的都行在了。控制南极单独，这就是说习近平跟习近平跟总统改进个共同拉特的东区了，当时不晓得龙岩长谷中阿伟三日等国这个的责任机关等参与等同比经过了些个切了东给了，也用这这件个吉尼扎瓦这个等等拉个地什么的等确了切为为主了。 跟到当地，换句话讲，接触过彼此同源编辑了，你话做给。北京的民族儿童的这位吉尼、丹尼等南苏格、扎蒙吉尼同工大西部才能等国东里德斯丁学生个吉尼儿童个跟强国的联系的三年，吉尼同工国东苏格那次来议论什么事？ 공개단도는 当科普所见他做当年卡萨尔瓦诺埋了个内务比啊这个等会有日长扎吉丁这个几个国送你哇那里切了等你今年马勒个几年些切了东西
1: 那当我们去做不进去的相亲，我个人这个如果就拉跟着当年，我突然查个多少证明，啥子呢？假借动画灯，十多个那顿，打个头拉个借拉，三十个当中些比，下面跟从过这个村的，是啷个地方等？这就说这习近平个，上什么下面过个，就是改成途中等，那个当时不是吧等？啊，用个电车工作呢，多出了些了。个人居民下面过这个些的，玩个的地方呢，而人们这个如果就说是，俺们这些不是，你的那电车那些比下面，单这个。 相亲等的书记就把身上劳动穿个下巴过这个戏，吴小军个人能讲个，如果觉得下巴白话，那我只能查个多少证明，并且买不得啥子呢？假期的动画灯，总是不是用大笨啦，跟着动位，写特别感情些啦。中间那个等了不讲啦，跟着动画灯，他们我是跟着啦，根本动位他不记过这个几个硬币，劳动人没给，差不多干车单不能可的，人能讲个，如果觉得敌人的来个下边让下解码的送买不得，那里检讨的送有把灯，下边干了接冲的送买不得，那里接车的送有把。 下边干车接应的送煤不得，那里接车的送油吧，下边干车接应的送煤不得，那里接车的送油吧，接了，俺真的啥木些给看，你不得，个责任都不想多不拉点呢，当中个基础的过程的，充分的啥话去看，谁木一把等，真的也从头不写给。 恰空个做人们个呢，认同了个很多把等，这里个点这个产塔单不是送啊，如果就是拉大西部产林些比，下话难看了个，拉个不是这把等，同理如果就是这次的监督的动画，隆重忙促进联系个讨论，解决吧，日新干送来顿拉个不是这把，如果就是总作物，就你个片接动画机器呢，下话他做个，变得个盘接了，跟得了单这个动给。
0: 这人跟年轻人家地图上就是在查松连生的总这个八万的家当总这个人可是说能才能当做目的了打个了哇洗个了我直接打个了哇刚才才能当做那么人前沿参观家个艰难比年龄的准备大点目的

0: 자청 그 힙샹들라 도르능이 다등이 라능 그 오다 파일 송스치브라 영나 라능 그 르니 송스치브 라능 그 캐긍 송스치브 세코는데 니바 쟁 가치니노 너가 쇼근디 니히 사무즈 열 다등이 다 망와나 라능 파일 그 체크 코리 송스치브 바 영나 르치 속치 그 송스치브 바 당릉와 영나 그게 다르똥 칸즈 그 간천도 듣고 당하는 데다니 다른 소소고 니테니 다시 그럼 거리고 손주브라 르치 소측 손주브 데 마임비 거기 단 다땅 다타고 그 제품 그 샤브증디 초다 시기다더니 저가 납정 커츠르크 고니 마티 팀튼 그 고니 단 너무 그 안아투니오나 너무 그 콘네숑나 나도 근데 디톡도 야는 거리 멍 십실리 콘라 속과 그 드요크 거기 리콩라 단님 드요크 만난다도 근데 야시다더니 나도 근데 디톡도 탁줬다 영나 럭지 요송이나 다들 쳐서 세지나 아다 시한다 더 정말 단 틀고 정말 그러나 뜻등 들다고 나든 더 쳐서 세지나 다 멍하니 뇽와 뇽하니 메바 보통 특 어디쟁 그 다리 치롱롱 망 속고 그러기 뜻등 들다고 그 진신다 좀 돌는 이 진신다 좀 협중이 니어랑니 고츠미다 등이 아랑 그 파사파인데 송츠비추 아랑 그 아르친 녀슴데 송츠비추 아랑 그 어르그니 아랑 그 서진 더더군데 아다 첨등 템바그군이 송스튜비뉴다 하진 개체 지나다는데 추거한 그 당대 좀 좀라 별은 내선 동심들이 좀 레튼디 좀득 바란 돈좀 바탕에 잡으라 좀등에 그러다 잡자키라 자키 돈좀 다르클로 하는 소체 집 다르클로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은 진리가인 레튼도 처음에 상신 땅 이스트만 한 거로 급신이 양칸나 봐 리크스 데모
1: 나수 지마 크네즈 사춤 나수 등냠대요
2: 자춤지 나추 대통령 차르동 정부를 송수시 진요
1: 자춤지 세멍제 저시 개강 등 인근 땅클시요
2: 자춤네 야크케 저시 자춤냠나 아디스춘 링고케 지득소인
1: 자춤 말아르 거바등 자춤 소중시파 자춤 서송시파 자춤 송수시파 자춤 외출시파지는 나추 태문근 간처이
3: Тормын мэсэн мэнгүү кичэла танкл шигэдэн. Хтоин кэрш кам хичэбатэн. Алогэлэр чэгти алог сусэнди барлаби нэвэдэн гарэнтэн жугэ батэн. Алог сусэ нян батэн пика шамби алог сусэ бошэ шэлмарон.
4: Хтам кэ бэн барэрин кичэм бодайн.
5: Тичэм бодайрин гэнгжун чэ сэхтэн ян.
6: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那能是个当个海关是吧？俺去从过海关呢，天津海关呢，南京海关，俺怎么可不懂么？俺去本地去，可红了个老板没弄的，有海不知是吧？这怎么去检测是的？这海关个检测没得给，检测一码头，但哪能当个去古巴特那个的天津个南开大学了？南开大学了，去么？哦，南开大学药学院个院长个，你得是的，这得是的，当个的蛮别个的，当个蛮亲的。
1: 그로지친다.
0: sorchung a jondir ndamog likar kama pe ke komo ta sacha jamba te na chin jam tu in jidan da sacha jamba chali song in na chi thob jong jidan da ndamog likar mazgli gu mo an de ukas chi go ndo ta na chyo ndamog ko ne na chi so jong jidan da yara mara chali ju jidan da yang na chi chu ga khpin de chari song in na tong chir jan tang jani na chi de tu in jidan da ndamog likar li yon re
1: o ndam de likar ta man re
0: Pinda jamba chiga chadu hui chura chiga ngotu hui chura ka pamba chambu wunar mo shura chiga zong tupka
1: mo ma xe nanda xe songa xe shak tala ka ranga peche na zi mkhinu nyo ka xe sara gara xe ranga peche na ancho man peche xe le nuti zama zi xe na chuka ta xuan chua la ka xe shaka anji la ka zong nula chuka zi sa cha kaya nengi chunda daili shangdo hu xo shang la zama di dama di la ka songa da
0: mkhinu ri tsab chunga marna tarka
1: dama
0: la ka ni ngotu hui
1: zi
0: chiga tsab chunga ino na chukwa ta chiga neu ka khili jamba tamo chiga ganja ra tamo tiga inyo
1: ganja njok tika nana zi nanga chunda hai kha song nula ganja zi
0: njok tuk song
1: njok tuk song te zi nanga chua Beijing song nula ganja zi ta tena nga chunda nana Shanggang song mo tila ganja zi ta
0: ore zi de Beijing hai kha
1: Shanggang
0: Shanggang damo nira chiga aranga tonzi nanga nanga jab tunga songi sani ga yang chiga tsab chunga na chukwa ndamo gala kani ganja zi gza mo ngare kanja jagnu gi jigne chamore penda sher chungla ka niwa thon ta
1: ta shag
0: ari ri ri ri ri shag andi kanja jagtang no la majgna yangu ni ga deri suna chiga thonjam no da kani gormu chmos ke na chi chin thop ta
1: na no shi chnan de ng chun de Beijing Shanghai de chane pa chi chwan sun chi ma zo ta ya
0: o
1: Shanghai ne chang ma son la chwan chi la dong ga ma zo ta
0: ari ri ri ri ri tarong ji na la de dong de chi ga chi ga mo Shishwa song jem tuin yi tadwui, tai na ganjan yu jima chikhi song na, ta yang shishya na chika tsab tsonga manan da chikhi maa tsaatib na, ranga pita shishwa tkin yu tukamu. Shanza ga warga mahpi na tukun dayi na chika shirji ga jakub jamba ni, jatulan di ni na yu tukna re.
1: Kaatan taran yu tukna maar, nga chun nanan ta nga chun di shunga Alibaba gochi chanza nga chun tsungkun di tanda mu, chisa tanda na zina, ta tala ka ne...
0: ཁྱི ཁྱི ཕྱི
1: ngo ma shi chna an chu ng chu zong thong na ta shong me ko mo da slang ne shi tsaj zin la la shi ka g de chang go ni tsa na tsa shi ka g ye chu shong la zi tsa ne lan de chang go le hin de chang go shong la zi tsa pu thu mo ta ang sa ga song na zi khe tu me le gi me khi ga me khi no zi khu ga ta le ma khi ma ri ta an chu de tsa ge pe ge lo ji lan de tsa ma ma khi na ta zi le nan do no ma ri
0: o ki sa cha ni ta ti ma ti khong 다네 길긴 채무 허퍼테나 만주르긴데 허병생킨 거 만나가나니 진나 지금 만가 조르한데 나 치기 대부분이 나 대비르 군데 영 희미르 뭐 근데 영 치기 지금 돈지 그 땅에 땅 그 땅 빌리 땅에 때 셔츠고 있고나 안 땅 대와 오는 거 지금 저런 채무즈 그 레고나 아른 거 산이니다 만나 잘 주지 그 가고 뭐나 근데 나 가까 마마 주고 돈도 주나 지금 소 아른 거 덥종이 아른 거 지금 니와나 때니 땅데니 세이 초도 트이나 주고 산이가 멍청데 덥지다 땅 그 땅들 이게 오고 뭐 영 때 지금 총라 거치고 나가이나 주고 자토 총캉이나 주고 자쿠땅 자쿠와니 난디 총거 지금 레완스 주에나 주고 각소 강치타니 나 지금 레칸들이 주어 갖다 초랑 게 있어 지게 되느라
1: 제
0: 주머리 니가 되는 초랑 게 지금 덥종스가 맞이 했다
1: 다 더종다 히남나 레고 아니 네 마히나 나 숑글라
0: 다 좋다 쿠시를 못까
1: 제 다 로장한데 상하이 뉴거다 뭐 상하이 신정 산타 로존스난데 총라카시치나 아자톰네 총시가 조금 근데 처망하는 가지고 나한 걸로 좀 이렇게 마소나 너 빠시티 신도 사용도 마시
0: 니니 시촌에 니 단전시나 나포카가 길이체 보통 냠데이나 텔이니나 양치 냥카영 망아지 오카 딱 네퍼터 하는 걸 없죠이 남카지 돌린 요고 요고 마음반나 언제 사클가 나준다 마제니나 섭자 체몬데 남고디 섭자 체모 지투코노 고름투니라 당아초 언제 사건이 가성되는나 돈지나 조사 빼고는데 판통노가 체리가 뭐나 노리 제만도는 그 모든 언제 사건이 클린더까이나 지금 존다가 있던 아 잡조리 통노가 뜨모게 있나 덮친바 망아지기나 실 파일라 로통노가 다 힘은데서 레라시
1: 예
0: 나다 강터 다 체라 손지나 현자가 우리만 비 데이나 아라니크 츠케이나 히리란 베파이 가르창 대란이나 아랑 산에니 좀 듣고 나면 제가 다 자는 거 좀 치르 마즈가 좀 거요크 대한체니 서질라나 좀 듣고 요크 그래서 근데 쇼컨치 타니나 점딩이 젠스가 먼다옥 마오와 달릴흐피 총라 쳔보자니 고나 다른나 좁다니 타니 지저리 고사 좁다니 타니 나 지금 베파시 고사에 마즈 오크모 대나 좀 마오와 차르지 치즈기요
1: 네 좀만 빈디 从 아침부터 다 도착당초 좋은데 탄성 맛소고 뭐 탄성 맛이가 지성 지성 땅땅하다 이제 특별한데 좋은데 시제 좀 주소
0: 샤그샤그샤그 야야 다치 권이시게 오고 주쇼 만핀데 타고 손지나 지금 돌아 치히 아 동치를 치사 아 흐시르지 데몬제네 지금 실총이 주가 남칸데 있고 뭐 다른 거 사니니 나 지금 돈라마히 데몬이나 카도 주 뭐 이 소나노 말 뭐 쇼라지 종고나 말도고 돈라 지기네 손도나다 니가 틈글라 간지나요 그게 리와 마즈욕 딜라카네다 그게 총트가이나 주고 시템게 징고레이나 주고 쇼 건지 타니니나 지금 머크 차치영 요노 아저씨 돈라 그 지금 멀음난 지와트 도고다영 지금 당나영 셰트노가 데모가 남카데 있고 뭐 마와가 노치니니나 소이나 니소니 지젤가 돈주 니라카 크리케우카 빌리주라카니 난저 요나마르모
1: 요나마르 빌라카 타 레오노 소말리리 덴나나시
0: 아리리리 타 빌리주라카니 초콜렌디나 초라긴 쿠치케마나 니에트기 제마타가 빌리나 초 타 초라 쳬폰 조 마트나 타 링킹가 마나라 이거 마스 먹고가 아리리리 타 초라가 긴코 땅더니 아 마페가 그게 리주고 고스트브라 테텐고가 데네타 소인지나 지금 서지에나 죽고 동시에 지사에나 죽고 내 요구 등나 이거 지금 그게 셔터미나 죽고 네 진고대나 죽고 속강지 되니 지지지에다 같이 동구세 군들이 뭐 딱들 젠자가 우리 맵핀 더가 마왕하게나 폐지근 던전다 항아리 지지지에다가 오는 거 뭔데시
1: 오야 가천치
0: 야야 자히델 야 대나 네급 데모
1: 야데모
0: 자성세비 상클란지 때는 좋은 정도의 안청과 워크에 논친지 간종 샤랑의 친지이나 다단시 근로나 샨치 워리가 만비 그 진안점바 오초 로마이나 렌센조단시나 참마카베너 샨치 워리 만비인데 그 가르친다는 게 내오 처모즈기니나 시에치키 종교원이나 아치키 리그원이나 들라숙빙에 되니나 참마 사성사우즈 가다이타 아 단디 고름촌이니나 영아치 삼직 동고노 난조고노 그니 감마망즈 요크 퍼테니나 지금 만비인데 모즈니나 지금 잠는 그 사실 소소즈기 종고나 데라 데튼게이나 차댕이 이기란주 영아 데라 데튼게이나 지금 존튼가 마나고노 너무 고니나 카다 감마모이쿠카 퍼테니나 치탄직샤케오노 ngan chho ngi na ma pi zi lin da mo gi ni na chi thon ji na cha par chen zi yok ma rang sa ni da li no zi shi ge chong ran de tam go ta na wa ta nang khan nan di kor ge nan jun tha ma na na chu ko ni kor ge khi de ma na na chu ko ni la kan ni na shi ge ka khi ge zo no a shi chho ni ye zo nang de na de na shi ge ren thon ma che ge ni na chi ge shi chho ni ni na ge wa tong ge jun tha ma na ta mo ni na ta rong a chu ge dan de shi thum ma ge a de yong ma yong ge de mo ge na chi ge ka khara ma zo che ge yo ko zi ta sa ge yok de na gang tar 나츠 우크 사차가 함마핀데이나 다 사차 강수 리게욱 다 오종 다사이나 죽어라 리 총회나 죽고 안들까지 안운체이나 다 조어 곰바 이데 통스가 곰디 칸이나 맘핀데나 마리 데니니나 치가 곰바기나 치가 맘바다 츠나 죽고 맘핀데 마리 데고 다 카르상 데란데 니나 치가 몬초레 진젠 그 제디다 통스기나 치가 클릭 나반데 치게 됐던 게 오산이 수수니 클리파 모게나 오르피가 총라 근데 정도 근데 나 참아 또요 이나요 오르핀데이나 세대가 총라 잠주 니 니테니나요 가카

0: 야 쪽보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1: 린트 유민호가 첫한 거 얼마 밤만 주고 먹으려서 꼬딕이 나와
0: 야 밤만 주고 먹으려
1: 어야
0: 고타야 갑자기 밀리스나 꼬딕이다 데모
1: 야 데모

0: 다 지마스가 뭐니 코드 기타 좀 말고
1: 너 지마스가 나 코드 기네 저 가야 가든 기타 지라 코드 기타 거 가든 기
0: 알람바 물고다 다트 리 이르 코너 뭐 아리 야코 타타니
1: 저거 가든 기 심초 찍어 망래데 넘도 그나미까
0: 심초 찍어 망래서다 운디 뭐시
1: 뭐 마우디 돈이 듣고 이거 가든 기 까노다
0: 심초 찍어 돈은 그러지나
1: Yeah,
0: how do you mean it's not called Glago?
1: Oh, yeah,
0: yeah. Yeah, the more.

Yeah,

아슨 코원 드글로야에 따이너야디 얀드글로디야에 다크구 아슨 코치치그야에 따이너

야트콜란디

Yeah,

0: ཁྱི ཁྱི 다 갑다 소소소 옛날 전부 임무셨나 말이다. 다 전웅인 득숙 상식이 잽숙 다 대령 대식이 십숙 고자르지. 다른은 전다 잡시고 각국한 이거 막성아 로지만 이거 막국아 가슴 가루 동이다도 각국 전문 다이다도 단단해 요는 탐차다들지. 그런 그 침낚시 원무 샨네 임낚시 원무 단네인 왜 도시가 지금 샨이 저지래 온다 사당 사연나 고마랑 스가마자 막득 막누 도시가 지금 그렇게 사당 사연나 안도 가수려 지금 좀 샨당 샤수려 지금 좀 다대랑 가성 동 좌송나 뭐 홍한 지금 영으로만 된 거 우치난다 이다도 샨나 대국만 좀 지금 모른 척 담 그 하산더니 담샨단들 님이 뭐라고 구송 송나 뭐차가 지금 마치 좀도 손에 가는 담샨단들 퍼너리 브런즈가 팀이 살지 요나 마리 시네라 마리 도시그나지가 그렇게 침입했나 첨세스다 사이다도 아르간야 사이다도 딘디메 자나 냐도 송너리 옛나 한 후미 토고 글라 후미 헤르코코 타카티 능고 타르 총총 야르치 자가 이 침입이 그렇게 한 토고 글라 헤르코코 도시그난 다수 따가지가 우선고 장거저주 지거 그렇게 그래 같은 체저주 드라 공판 토저주 다른은 그지가 팀에서 뭐 다치셔지도 셔 챘머시 삼셔도 셔 이지 머시 가르지가 포르지가 약간 뭔지 너희 나 지금 탈출하시 대라가 쇼고서 주다야
1: 오 럭소야 다냐마테롱 지금 전화 흑색 좀 한정 지금 뭐 샤박탐고 하산다니 대공즈나 랍적 시크는 통화 난저 워즈가 나보는 자키 흑득데 난저 단답 지금 남방 남키 흑간 특 난저가 다치 후르지 칸고가 그마르텔에 예사 티쇼나 카블롱고 흑자타베 예사 다 모르지르타루그 멕지가 예사 티쇼나 잔차고 차르테메 예산다니 다티로 사찬토르토르도 마라 냐마 샬루르콘트 흑탄 키아모아츠고 흑식십고사 안단죽과 모아츠고 원장고산다니 당한 찬중으로 녀서 흑싱토나 디롱아 쯔라 식고 흑집식스고 마르잔저르 몸밥식스고 다흐문부츠가 흑토바트고 식니 다치크카타냐랑난돈선니 다르자치와 안군가가야난다가 코스톤사판 타이근 촌난다 오야다 코톤고 쇼심고 시그르정다니 단현지르르르와다니 다트르르고빈 톡득이다니 샴잔현지가막스기다니 다티로 카톤고 카카머가 납츠나츠군데 다칸카마나가 최종메라 오차브그나가 응니메라 다불로 착거찬거마트라니 르게 착거찬거마히다니 오야다무 그까처모레즈나 무고우즈가 그까 무고금이가 저요거든요 또 흐트 신결 거든요 녀께샤머고까사카리 인조라 어떤모고라몬버토스 인조리라 야티하르 천착니 과포보시 진핀돈 돌리잖나 오야 쿠톤좀 클롱무샤잠보 마샹호모르고잠보 당고시르가마루 특잠보 악송기 카르무트잠보 다이나 착거그즈잠보 코요나냥찬다잠보 오얀더무고 다르자치 모모모석트가 좀 다산바 카루통이다니 삼각정문다이다니 좀 가슴자라 오마이다니 각사라딤느기다니 오 닥좀죽죽스미이만나야 저장죽쇼죽이만나야 진다니 다글럭스마루 삭신치딘데 샤라문문백고거튼지고가 소염동호모타르건거적디 다엄밤문문백고거저식논도 아쇼코아그나타르타츠그저기오나르콜롱키타르타츠그저기논도 오야틀라무치슴호모테드비고저럭문부각스르디비스카르미이조타 오야탄학민고기샤인조르크식비콩가하민조르 어얀디르통타크차위 오 담머링단 천주이고 코스튼다 찬통연고 디다니 딱고가 나르츠르르타 즈그요너라 코노르케르타 르타 즈그요너라 딱노코고 예라크트기 요너란다 마코 예라르타 즈그자존운다 쳔오레즈크스코 딱부부송 우카드니엔 방고키고너란다 크드니엔 바톤트크디온다 딱학빈고기 샤인조런다 시피스콘가 하멘조리라 야티하르 선착니하고 카와 콘찬 오바톤동리 잠니 요나제제레 다가난 카모롱그네 람스차모르제다니 다과스탁부 제본종거 찬찬덕다가 얌츠르던거 찬찬카니 어거 조소심거 시그르존도니 혼지거르는 워브도니 덤우카카 공식크본보 나바도 어 딱송 갑전 쿠파이 동살럭 딥저르모이 동사스 거토니 어차비 딱 야락서 칸 쩍쩍이 있다네 연락서 쭉간전들이 있다네 흠부츠고 어야 캡스 구바 뜻고 뜻어 딱 흠부츠 거 검던데 니샤 거

오마릴 조스잠즈는 그 슈마릴 츠샤나 라블랑즈는 뜸릴 리치시 스타왈 꽈릴 유하마르나 칼로저 너흐너 남락시르당 구시자야르나 옹가셀 나하미스탕 아칼로그저트 마일 땅르 호스르조 흐사르 탐칠 디모 체엔자 디나나 카르크르 디라조

山青巴个了，你牛儿那日了，羊家子公子咋那日了？羊干就个你跟菜那日了，羊那空老鬼西那日了？

안다는 녹다 녹디 톰가우니기 초자디에다 마일 침다가 모조 준디나 샤지 샤니에나 디하르근드 노카르크리나 준아르고지니 톤타나 온섬다고니 카야시 너건잠부 좀보르 카압다시 라니티스티 그 칼리에나 마르차라요 나냠자시 쇼오마요 나냠통시

Zodana kami mer chok ta mer da ewa mer kurka.

야 냥니비 두고 총총초 전남바 디무이나 다다시 저거 산지능 진반 된기나 소름은 정도년 진컨 워커 롱팅거 운도기 감성거나 총치 죽초치의 고직 시비 디출럭 가르마 납지랑거 나 총시비가 측거 타동림 친인 안기나 두고 총총치 리특거 두고 보자르지미야 다나 두고 총총총마게 영 공성거와르근데 등하더니 됐더니 나초 터몽더그노그 스테라 총총 나 총시비가 슬림 생각나시죠 보자르지미거리와 인고 리 다나 두고 총총총마게 잔지그 공성 시가시부스거로 어찌레 다나 두고 총총 망아즈가 차촌지나시 회일과가가 다나 파마등 산더 아, 퀸즈컹가나 송대땡이 랑니케 치스타난 도누글 합시 휘뜹 시중라리 중국거 망아즈가 띠요치르 양뜨고 총총 라라 랑글 이뜹고 뜨고땅 산뜨 그리 루닌 이과즈가 양띠요치르 드니 뜨고 총총 라라 인제나

이슬라 종다라가니 두고 총총형 시가 뭔가 디더나 두고 총총 참만지나 하랑하랑 그 가미 따르트 잔지 그 공성 시가 제포즈그로도 있지르 삼그 리 디더나 영 두고 총총 참마그 아 영 잔지 그 안지나 그거 좋아하는데 리 시인지나 참석이 됐더니 나초 아 다 자다와라 자다와이나 다리자 체크이나 응구 자마트 디나 두고 총총 참마긴지나 영 하랑 그 마임 포자니 아 소쪽초 땅 산데 영 아리자 사르완데거니나 고칠이 유과즈 좀주 영 차진이 진진 주주 리샤티 마츠나 참마 디토던 저주 너니나 포자 임거 산드브즈기 노테인고 리에테나 두고총총 참마게 십던 윤자 영 포자 임거 나왔음거 원마일랜드가 땅아 럭실럭 사르와즈기 냠줄이나 참모레 두고총총 참마게 십던 윤고 리에테나 치 럭실 사르 냠줌 마시피 야르문데 진마니 누캉르지 땅나 아치티 진데 렘츠 몬마가 토니 냠줄이 동오 히샤디르그라 티 한친닝이나영 보우자르짐그 냠치가 돈노가 럭실터 테나 보우자르짐 땅 산테 렘츠 몬마가 토크 럭실티 아치 영치르칭도인지나 리 깡르지 땅나 콜롬비 유언든 카른진디 퀘비 유언든 콩더벨 소마 체어땅더 주 노르땅더 즈그짱정 세코논더기야 ری تیرن جناین سارچا لخشک ٹھونی جاگنن نی خسای جیکنن نی دیمی دتن لخش لخسار واز گی چت کو دیسی یو تنا چکو چون چون چھما گین قنا جور جور کی شپت نیون جا پو جار جم گ تھنگ چھ دون جو یی یا یا چکو چون چون چھما گ دادی یو لا امان با لونگ چلو چھنا ین ارگ دن ارگ پی خس چی نون جی پا ہتق نار جای 지역흥거스틸이통더세기야 리 대릉글럭신데니나영 쭈꾸총총 창마그 냠비우까지리 짬비 노라냐르중 리와인 아 따티브 진땅아치 셰케요나른데 스타위럭신 망아지 포자르짐게 냠출이크요카 리에타나영 럭시츠가 아랑라기피 유엔든티 냠마리라 츠리종 긍시닌자 송와나 츠갸마리 콩터칠진우회다데 쭈꾸총총 창마그 아 다포자르짐게 디브 진테 카고라 라파타라이 단드무글 럭실 망아즈기 치초 냠줄이케오나 럭신데 참만지나영 가나르집게 올롱아 마르케라 냠비 우카질이 짬비 노라 냐리 영 짬비 노니 아루게 만주가 다초랑니라 땀 카르지긴 조엔탕이오나 초코 아 디한친이 랑게 제스긴 조엔탕오나 초코 능기스 흐츠움지 교가노 그 조코 총총 참마게 영 럭실인데 참마 이고즈급 증이 안 딘자 고이 띠드나 조르니 그 시스템그나 지나영 초과 다니 소프트가 가스트가 체마 총숨질이다 등이 흐뜸 마르지긴 랜더셰피 갑스 영 럭신데 참마 인츠그 고니 능아 쮸트 지나다 시기 초스카샤 디브 제스틴 원이라카 그 요크리 디쟁거 조코 총총 참마게 디브 진데 포자르임거 럭실 냠줄이 고노데 참마 이고즈기 라중고 리 드나 다롱 탕칭 돈주일 알람비 유언든 카른젠티 퀘비 유언든 콩더벨 소마 체어땅더 주 노르땅더 르즈그장장 멤버 롱흐츠르 체나인 어르든 르게피 흐스진은 디바 흐뜨깅아다이 흐티에 흥거 실리송 더세기야 리 드나 조코총총 참마게 십드뉴언자 슈니 포자 임거 탕디나 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을 이리그능아 고지요노가 아르츠크 능도 나라가 디즈기 지정 오초주이야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되나 지그지그시비 디치나 특제니니 제니르 되나 두고총총 청마게 영 지그자리 펀슴 속아지기 요라 아리 되나 지그지그 녀몬다다 나초 두고총총 와랑니라 그모그 가스득 영나 디친즈그 디노징그 아랑니까 갑숙다 녀마디 딱시 흐쩨때 돈이 참악진 옴주다 딱시 개친는 건 경친너고 아리 엔다니 옴 세고노데 아조인지나 지 아랑가 나르지다 딱아피고노데 마르고 아랑가 사이키긴 조엔탕데 아기르긴니나 초코 파마이나 초코 닌쿠르고 초코 총총 망아즈가 지 돈주 아 조지 세치즈가 글런 링히나 만저가 일랑니진 후이타데 아 다도 총총 참마레 니마디다 아랑니라 응무게 디친디 아랑니라 가위
아 스타와즈기 고가

디쟁거 샤투 탑조 간우이나 초코 갈라잉 렌조 간우이나 초코 흐탐시 조 간우이나 초코 리스틀가 종다라가나 초코 강터 직직시피 니몬데타 나초 아릭츠자 리스틀럭시 난즘스고 노칭거 조코 총총 섬마게 영 아랑랑 근 주엔탕 따르다 영나 아랑랑 거 가미 따르다 나가시 유타다 시 개치너 리에타나 초 티나시 기다땡이 다 이나마나 야칼링고니 영나 응동링고노 더스우마 스우추티나시기 아 디능거 초르와 디능거 조르능데 아른기 냠스뇽주다 가치능거 긍친들라 리드나 조코총총 참마인지나 영 드그식시피디 싱게니몬데 땅델다 땡이 아른니까 보바타 종들이죠 아른은근 주엔탕탕 후군도이죠 능아기스 아른거 파마등 게르긴긴더니 아른근 주엔탕탕 싱원탕나 영 지수근지나 파마등 게르긴탐직기영 디슈가시게 잡규리 디슈가시게 도능이 디슈코인이나 가스득치마총스 망아즈기 존돈틀리너 리 디그나나 다치 몽우 마실 망아 뇽뇽뇽뇽 다마일란드 같다가 텅디 나총시피 가츠 림칭가나가 영 어르츠 망아즈기 쳇드고 드시요 다나 리스케 쇼가 영 따라 카이크 미니 디시시피 디치나 양이 쳇게 고근 돌다노 그쪽 총총 창마그 디진드 나총시피 가츠 림츠나 뇽자 부자리엠그 치초로 카땅 참노그 리스 망아즈기 쳇드고 드시게요 텅디 조기 드긴지르그나가 영 조코 총총 소노 강무그랑노그 시르 미토 총총세고논더라 바마 잔듭글릉노그시라 나이 숙송세고논더니가 쳇득고지시요 리 찬총니와 티바가 찌끄능아가 나흐뜸즈그라 시종즈기 쳇득고지시요 리비 까르쿵근능아 나총시비 젠히토니 간인바비 탈음가지 아 단노무즈시고노 임친시즈가지등나 아 다르크브쪽고 총총상마 지니 호브중고노히지가 아니니 다르크 얼룩지 나마나 츠고노 쳔거 쪽고 총총라라인지나잉 드무디스티리 다공모가님 밥그 메니 아니스쪽고 지꺼요니 아 능리가실랑 마트니 토틀라 남르 요피 고니 그게 니엔 마트니 드무가니 츠령송 지오카 디쳔거 쪽고 총총상마 그 니우르드 십트뉴자 영포자 딤그 나총시피 디텅 징히그촌니 다 아니즈금 밥고나 탈음 긍뜩즈기 요니나 땡기나잉 시필 호수라 도능 싱킹그 첸키와게 쳇다즈그노가 아 그렇게 셴지즈그 아리 따나 디 한친 인기나잉 시츠 제로 시츠 젠든 아 시츠 인기나 저요가노고 저거 총총 삼마무기 다땡이 긍진 나총 츠퍼르게탕아 고로노가 시피 냥이즈가 참바 아니노무즈기 쳇다고 저시요 인지다 저 디츠근 등소나 림츠 호마가 저거 쳇더니게 켈렌자 데랑잉 리샤가 쳇다 쳇가 아니노무즈기 저거 총총 삼만주진고 리 따나 디츠 담진히라 땅디 나총 시피가 림츠가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게나 시주이 알랑 저슬라가 시오노고 저거 총총 참마가 나 차가 동화 싶더니고

0: 这马里下去安乐了嘞，
1: 这格根巴真乐了嘞，
0: 那老远听真安乐了嘞，
1: 这宝枪小草，前头那枪是别个吃两斤酒，就给真真真。

야 뉴니비 뚜꾸총총소 공인진의 뚜꾸총총소 너무 강무글랑노가 실라 미뚜 총총 세고는데 아시 년당나래 뚜꾸총총 참마기 고스기장아 터타 아리 슈니치 바마 찬듭글랑노가 실라 나의 슈구송 세고는데 아시 년주일 아리 드나 샤즈가 촌진의 슈구송덕 시기 같이가 드나가 조고 긍진 것이 바즈가 차 촌진의 아른게 나만 퍼치게 슈구송 긍어르지 땅나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들라 디쟁그 뚜꾸총총 참마기 영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디 고스기 정주 파마탐치께 영디시와시 휘지르주다시 개칙 아리 때나 디 한천인지나 영아칭이부터 희고노즈고노 아다 럭실땅 리와요노 영나 럭실타암질 아른가 파사파이거 레천흑슴거응진 너츠마인지나 영시바긍이부터 희고니 아랑사랑인등 우트땅즈기영레라 아리 때나치 슈니 나의 슈송세고노 실현문디니나당아 나충시비가 치그 찬충은이와 티바가 찌끄나시주엘

야 뇽니비 두고총총초 제나바 디모이나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 등기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다나 리비 가르콘거스컬럼 더질란디가다가 나총시비디 통진히초니 아 다가닐바비 탈름가 시코논데 지조르디징오초주일 아리 흑진진나 다크게 마닐공와 참죽고너스가 섬요키야 건강인디 두고총총마가키 아리 마냐공건원아 다 디출럭 찍은 훈디다 럭치르 카프라스티게 요나 초코 알로글라스티게 요나 초콘다 참마 하디 문죽고나 아 만약 공아 디출럭 니게 훈나 다 야르기 마르지에 민인가 가남등 삼등에 민인 다 리우 달라와비 토라와비 다등이 다르고미 디출 제크지니다 하는 그 칸디시게 더 이고즈게죠 카드고 듣고 이고즈게 고노 염천차즈그래지다나 사마 망아사민인가 ri sama mongsi tana zo phoara yaman din jina ta khirgi khirgi ngurgli chu ga gaz go tabz go nar go ti cheng ge chu chong chong sama ngi wer ta khi go nar chi chi chaz gre zi tana zo thngir nde jem thon jo ni de tang nyam ta tarung jina az chi jun de yang hi chin tip ti cheng ge chu chong chong sama ga ta sama mongsi na phoara jema ga ngurgli kunu ta sama khi go nar ani wa mun jina zanjik ta zanji kashkam de injina mexik ni mo zinu ching ge tuk chong chong manga zi kargi ti chuk ng ab zi me la a yang na kargi ti jin te nam chi nya ge yoni na nam chi lang ge yoni na ta sama kha ya me ka ti nu cheng ge zanji ge ni te yer wa yang na chali mor ge wa ta kargi me li lang go nu ti chu te injina yang ni chuk ti jing ge ti chu la chi li kargi ga mning ta li du gu na kargi za da wa ge shu pa ni ta 호랑게 냐투그능니 랑마타까 대쟁거 응이월데 메리 아등카노가 랑카노가 심츠르지오노 징거 아랑게 디징거 아 단제나 드글럼 아 덴제나 요코스 송조다시 까치 선바무 인제나 겐슈줄인제나 진총세파 아 당겐슈줄인제나 지즈근 정츠미 조다시 까치 당겐슈로 휘첸보이나 니체몽그리 디당나 응이처 지게즈게 저게저게 아 지게즈 통찰리 디나다 크게 인심 아 잔지가 인지나 그렇게 디수 아니랑 거 셔르크 샹글인데 고직시나 추니 담우스 가져와 문제나 초업질 카스비 군데야 니리 초르게 단지나 디즈브자니 잡잔데 카스비다나 그렇게 아닐밥 중에 시기 판 토요니 담우스 강터를 두고 총총 창마가 니월데 아 단지나 아 능 나랑 얼궁 쳔일 대역 다니에냐 나마르 대이나 지그니 얼과샤 나마르 아 섬니인지나 거기 아즈치 나마르 대한치니 주 홍우 촙질데 영식 만판니 더모 영식 요카 디쟁거 듣고 총총 참마가 녜어르다 봉우자르김거 꾸니 아 참마냐 줄리노가 아님바피 탈음 가운데 지히주 시 같이 아리 드나치 슈닌지나 아 ཉེང་གི་ ཅིན་དུན་ ཨ་གནི་ ཡང་ན་ སིས་ཏམ་ཅི་ གོ་གནོ་ གུ་ཏོ་ ཆོང་ཆོང་ ཚང་མ་མ་ གན་དེ་ གཏང་ དེ་རང་ ཆེ་ཏེ་ སི་པི་ ཉེང་གི་གཟ་གཏ་ ཚམ་པ་གནི་ དམོ་ཟི་ ཆེ་ཏེ་ གོ་རིག་སི་ཡོ་ རིན་དན་ཅི་ ཁིང་ག་ ཟོན་བ་ པུ་ཡིན་ཅི་ན་ ཚོར་ངན་ ཆང་ཆན་ མ་ལུ་ ཁག་ ད་སི་ན་ པོ་སི་ གོ་ནོན་དར་ དན་ཅི་ན་ དེ་རང་ པོ་ཅར་ ཇིམ་གི་ ཆེ་ཏེ་ དན་ཅི་ན་ གང་ཅིན་ན་ ཆོང་ ཚག་པར་གཏང་ནི་ ཅི་ན་ ཆེ་ཏེ་ གོ་རིག་ནི་ཡ་

0: 야녀니비 쪼꼬총총초 정마거르과 학장고중화 10등용자 보호자짐그 캐스가 아닌데 모즈 리샤가 찾던주고요예 우리 강인지 등나 쪼꼬총총 정마거 10등용고 시의그룡 코과 너그너그진 등가루 예위 참부금아 하지 밥그 밥그 지통인 뜻익 즉헬 시의그룡 코과 너그너그진 등가루 예위 참부금아 하지 밥그 밥그 지통인 뜻익이야 쪼꼬총총 정마거 희지르고 온다 제조 진리차요 녹음이 우즈그리 아리 다그니오무 강인지 땅나 카마치기 키위 강운디 땅 돈드기 체마 총스마랑 다식 다스마인지나 킬흐서와트더고 카마치기 키위 강운디 땅 돈드기 체마 총스마랑 지켈 아리 두구총총 창마게 송학식 능즈요 켄데니그 켈른 아크까지티 마크나 갑토디 포우다르지마 레신자 니치조 켈린시 주의야 리자라 포우다르지마 치조식이 예치요 리 텅디 좀지과 등돈 좀바 포우다르지마 좀증간 크라발하르게자 히노르 투타르카와 담진추 제집타르카와 응적 세랑 소노르인치 나초림츠 지마게 초니 양처르트 유일 두구총총소 니급그 자히 딜근조
1: 北京的地处了九级的人。二零一零东京大厦的更重视，张定的技术拉黑三米。更重视三。最近几年，看中国南北，听南北的母语呢？我连村顶都怎么把这个怎么骂人？
2: 对母语中国南北，我连村顶都怎么把村官家人？
1: 达尔塔切南北年龙登卓人版的那从容将中年成坑我是各了龙城家耿中三十三林成人腾地林成能的从这边切南了习近平个也是了中立国的人话等而这个三十三米西北参拜你国这个小北南北七十的年不是个不是些
3: 习近平个也是了中立国的人话
4: 年轻的

레바논 캐슨진 오인지 세족 길년 단돈 키에랑니 저쪽 지에런들 총위 탑름 강롱 제티 이스라엘 레바논 땅 디마망라 먹비 탐치글라 거긍고시니 레바논 야코브데 할리 체위 치수 제롱도 롱버 원고시 진세르 레바논 캐슨진 지흑기 베비 사이족 다르나 오인지 선진 지흑 바부다 포증니 레바논 제생리 냠들 소비 티츠 소버 티틀시급 공가 가차데셰 바렐 오인지 쉐지르 레바논 쇼디 저글 참조고비 제물로 탈라돈비 차르친는 에스레 지 잔중 쉐시 사쿵니 쉐르튼셰바 등 저글 참조고바 원지르셰바 레바논 제 먹홍 탄츠 사케데 고직셰바 옐참셰비 레바논 제 멍츠 쉐르릉팀데 로바 데므나 레바논라 환지르 등 응을로르 로그주른 돈출셰바 진데 요세르 오인지 데등 마튼비 쉐츠르 긍예영 어젠툼 임바 난실시 모시코니 람다 치흥 모시코 땅 우라괴 야크니 제 마치 릉릭제 로그추르 니지 저비 저즈응 흐치 조브진인 제 쇼버 크비제사 하바나른조 크비 년시제 로바 다르나 로그추르 니지 디낭 오시 땅지 샤마 소고 시르그 땅 마게르제 뜨그츠응 콩이 송디 요세르 크비 종리 존바 암 시조뇨 총 신질 부정 올리와 예 로그추르 니지 땅릉 시빈 자 구스탕 탄톤 아메리카 테머르 거둠 시발리 커비 마멍제 년진 소월 흐진 삽친 제요정 커비 제속제 수소설 노바테비올 모시코던 우라고 여러고 줄리 가득 제비디스 라티메랑가 마멍 로르튼 제르멜랑 커비 수설랑 요바 응원슬레세르 커비 시르 졸리 부정 디아스 이제지 멍거 커비 환주르 탈 가크 첨부숑 요정 아메리카 스중거 거둠리 가크 델르다 제치르등 요세르 케셰지레 커피 서중긴간 크르비 남지르지 응이지 고샤시데 원라 냠신 망츠글라 돈툴셰비틀 간송셰디엔서 냥크남바 당디 제르치 산지르렌선셰 차르송 렌선디 솜드그바 완디샤브당 솜드긴간 크르바 소눔 세릉당 초모힐 다르클와시글로 제치부 다르클와 간지그 세릉당 소눔 렌칭겐 르긴진 루미 테치근 헬름드 셴니 다디무시

0: 그렇게서는 지금 망주 대낭이 아주 망초가 지금 저와요 누 거즈기세나 아다 늘마스누가 시바이나 지금도 송추세 봐. 내가 주니 머거거 다른 거 차친도 송추시죠. 담아체크 얼거친 자진데 고용 거 꾸동고노 대식고 담아체크 워메가 기간간 송이고노 다 담아체크 도조다 허저그르니 송추리 봐. 들가 스마다 인제나다 그렇게 쓸때내 누가 다 차콘도 뭐 다 돈비 다버다 다 배지용나다 조제도무가 통 거스지.
1: 줄회 제마 총승나 참칠 차등을 안 봐요. 줄회의 10.
2: 레범 저디다나 딱고니 진이 좋았다나 런디 마몽 십슈 칸다가영 해적을그니 소르춥 거르근다 무그 선진 집은 드실게 조지즈 좀 용하세고까 진짜 조지즈 다 뭐게 타니 조지즈 침무즈 있나 지추 조진다 그 공내라 속과 제 힘이 나 제딜라 양나 지추 십슈 컹거 단디 탄다니 집은 그 샤와 차즈무즈 좀니나 내가 다 정지진에 적고 양나 게임슨 침무즈 토니나 디코니 추 갑다지나
0: 야 양군은 봐 다 때랑 세 주고 저 힘다 인지나 다 공내세 누구 거스추 자 침낭다 다 서트나 누구 정코 체코는 거 해적을니 손추 거기 다선진 전변 특실즈르모 다 톰을 쫓든데고 공니 주세나 다 친티마모 쇼쇼 컹게인지나 해즈거르니 손줄리듬라 흐눔지그지 코트 샌드베익 차트무스다 아자용고 쇼쇼리 코아 차트그던스 다 차트그누고 진딩가 추가르나 산다 저르종이 되더니 쳇듬 세고 빨리 되더니 다디 갑데다 쳇즈나다 아자용고 존르르니 손줄리 코 아사젠 크로가 아사젠 크르게 진 큰데다 아득충 종우즈시메 누구 조지 코닌데 쳇녀스 코닌데 인지나 당치 mama nam chug phari de tung in ja tung nyen len jin da ma yeng ni se si si si san ti ing go jin da ma sen zen li kho su de tung yi cha de lim she ju go she ten de ma na chu lu che de tung an ne tum ka tak si si si si na tak si si si se ti na da an ne tum kang kang zge ok zu na a sa jen kir ge ji khen de a ja yong da ta kha rim ba ge khu zo ne ge ar ge ni song chul di kong zge bi cha ni song chung ge cha kong de sa wu zge ma ra de na kir ge a sa jen kir ge ji khen de na ng chin da sin chin na ni ge go ro ne zge ni kir ge na ng chin ta ra kur zge cha wu ge wo chung ra kur ge de ta chuk chun mong zge ta wu ne ma ce ge ma tang su chik da gang do de na song de dang e do shik tong ju ge nian ka yong yu ge ni ne jin na da tong gul ge yi ge chik da 참마츠마 스타 랭크르그 쳔먼드 메누크종그 아르니그 렌통 송추토메크 섬니엔진 아샤젠 크르그 세실이 킨들라 사니랑진그다 지금 정용 머르크 이키 세실이 키메피 체드 문우종그 단더가 섬마엔진나다 중앙은 멋진 틈지아 크브그 허지 가르니 송추 세속거지 자침자 자침득들 소이 속거는데 다 땡클땡게요는 뭐지그 그준자요리 콩거다 공간에 둔듯들라 당근 그누 땡클시오는 종그 아치나 단저요 땡블인데 저르송이 되더니 마마 팀마라 서지 아윤 마마 다클와 쇼쇼리 콩거 당랑와 신진리 콩소데 단정이 되더니 쇼쇼 헌닌 촌데 촌디 아샤젠 크르가 지흘르그니 거란 탕라 대다타 엔지나 다도식 터비오 누구동이 저요리 콩거 더흐충 그초 엔긴덕 부즈가 저메노 담츠케 쇼쇼리 콩거다 저요고 신진리 콩라다 쇼쇼 지지도니 지금은 속라다 세드리스 Sedri de tangi chukshik manar kaga tandi samchir yung tunsik. Tanin jigin tari na tan jayu sinzin li kunga shishu jizin de tanglim si de tangi agur chö ni ra tong zesu namuzg tangi de tangi aran de shik suji isik. Tamatsika oik sesil adorang yang azag tangsik. Tamatsika tonggul ig chö chamatsungwa tichung de tong atang chemin gan kruwa yung gojig si tangsik. Jotun de zina gintsin ra pandri chimuzg yukizina asha jan kirga ji khindag na ta sarni ge lor di ra sakung garg ni war chin javar ta sindik ser jir donyang kachin zg dang. Tamatsika lor di tihkab di nang marg war gan javar ra ta arg ni jiri la sindik ser par za chenbu ga ngiyo ga xe zin da kuchun siyo nuk chung ga xe xo li kung ga jo zin da zini xe cu yung da arg ni khasig song chu xe jir kanda tango namatsika jo dun da li zini ga chung ga nga chu xe xo li kung ya na chuk ga jo zi ma na yin zina yang qin ti ma mong xe xo kong ra karan ba ga xe xo li kung ga pa xung ga xar gan da xin wuk ta yi cika nga chu da xa wan di shu ga da si ga har ta ka zi ju da kama yi buz ga ta wuk
2: rin pa gomso di na nam jing tari da da xe xo li chepin tak xir ga di dun da rikwa ta zu dan ryo ga sen zin li kung ya na chuk ga yang na 자치롱 좀 멍츠고 니 튼든

0: 다직 도르는 거 사건 어떻게 그 티코는 좀 가다지나
1: 제린도 좀 봐다 신전리 공개 나다 침즈가 도는 이거잖아 랑거는 당의 추가 시슈리 공개 자침 다 근데 당림 세발리엔다 시슈 특실거 초 항스득 랜듀 당림 미신 단다 대추니 근고의 진다마 랑거는 아젠근 공고 진다마 도마테 나마 축고 도마체거 천점거 진토라 세지 이차 안데요거 제정 다도마테 정마 다이 츠거가다 랑거근은 시슈리 공아 죽은다 시대 땅이 맞춰 털고는지 대추 정마크지 희고 그때면서 그냥 죽 사즈그래래. 그 중에 실수가 뒤지가 이긴든 전누가 지서 뒤쪽은 나더라 당가 졸란다 거가. 다크시고 난다 죽 뒤쪽이 나다와 니가 넘친다 인근 아저노라 다크지 터트리 누가 들가서마 이 돈이란다 거가. 응. 그때 터트리 즈마라다 춤틀 수고용 인간 춤다 아주 중다 다 총속 마셔나. 뭐 죽다 멍멍 청강아 득실세 죽은 양 가요 거.
0: 네.
1: 그 중에 멍멍 멍 죽고 냠 죽고 사건강스 요크즈나 톰을 점핑 득실가 콩니가 참 콩라다 아지룸스가 시가 사우스가 요고 다헌적지나 거리기나 축고 세르그라 아만지가 된지가 아원시 화우가 찬이나 너마순노 그 미키랑라 아르니 송추 머거르게 차튼 된지가 다다 고니세눈들가스마 지 캠픈 나노치 동의 아네툰들가랑기 희기는마츠크 히르톡숑치 디슈가 아네툰라드마트 요탕나 응추 쉬슈리 콩가 치니 승트그 쉬슈 테질 카프르토니 콩닌던도 주세주라 데마세크 나진든 그 추이초때요 거의 조그짓자 된지가만 비세르라 아만 근데 뉴는 총지거지 화나다 자지거든이다 선물 체든만노 아 대충 걸단다마 항이속고 응원지로는다마 즈마에는다마 다 비가 신누가 응원들 신 총시진다마 다 청근은 시마라 테르칸들가 응원도 시진다마 너슬 도르시라 사차 청급지야 더종시 반단다 응원시 화우라다 시지라 즈그니는 나 참물이 진다마 아만 붙자다 초실의 지세비 샤출라다 시가 자자이코가 응 그때 돈은 마시나요 그게 니틈 자춤 거 점칠라 단데서 주그냥 가요 넘어서 쇼라요 아무튼 진펜 뜨시르근 간친다 단데서 주그냥 가요 진우경 거 진펜 뜨시르 차 쿵쿵쿵스게 요노다 사우즈 인지지다 하진 개친스그리
0: 그래 그런지 그래냥 그나 바티나 대런 아초 초도 우리랑 좀 클 공호르 좀 멍멍 십실 콩나웅다 등이 멍멍 십실 큰거 십실 밤 봄은 소질다 등이 다 십실 십은 특실세 코는 디 건디 그 줄질이네리 아질이네나 십실 그 십은 특실세 코는 디능나요 능시그 아다 선진급 십은 특실즈그라 멍뚱급 십은 특실즈그 르만다바니 욕 대단하다 엄마글에 쳔딱나가라 마치 상미 소소니 다치가 망툰 쳔픈 뜻이래 난다가 선즘 쳔픈 뜻이래 난다가 다땅 레오크 조제치니데 레위다 땅이 자치롱롱 망츠고 니코르크 레오크 자툼 힙샤리라 양산데 비즈나 초코트 조코사 타펠 뇽네리 에리터라 다땅 다 공호 좀 망망 십슈크나는 다 땅이 십정 차가고니 다 십슈크 쳔픈 뜻이 세컨드 쳔무즈가 고고고 니낭그 망툰 쳔픈 뜻이 세코노 오 쳔무즈그리 다니 선즘 쳔픈 뜻이 세코노는 오 쳔무즈그리 달라크르게 쳔쿨케 차쿵캉뜨그 요크 달라 속고가 지리니 니마츠크 니흐튼다니 공호르동 마몽 십슈 칸가니엘 마담 누가 헤지가르니 송슈브케 쳔픈뜨그 쳔케 장이다땅이 으추 хичхи гэнтэл гэгони нтэтэн ндэр тав гэрги жожинд дэмнүг адар гэмцэнжа нла памба чэсгөк тала сукэр жилэн юмна тан ати жошинд дэндэр тав жилдэтэн чэсг хигөг үзэна та гончил инна кэн жугжина та мьюзик но цэна чокэрам шунгэн жикаэна чок ндэг чони та рэчи сукчгра жекм коригра нла сукэ тулга но цэ тэвэн үг ндэмүг кунни юна ригну уна гона уна танда докунд ячэн ург манц ман хизк та джеук кэрге декэгра джеук мна кэнзга шагу махи датэн эда карго датэн ндэмура ян ёсчэри динана датэн гэлэцэн дэвжил датэн гацу жимани дэтэн дэтаг кэрге жожэг да кунни эргэнэуна гонэуна рэнэм чанэуна та сагниг мэмэн шипшул кэнда докунде сона динана кэрге та чэт дэтэн дэртаг кэрге натэн дэтэгчүл иконуг та хүчэпэн тэгшэрг ламдэг дэртавз гёну да докунда гаци хигэ ахчгэри ти ханчэ кэта тэтэн тэртаг хэнжэг жина арэчи сугчага нуцэ тэнгон ягна ашэкэм кориган нуцэ тэнгон тэ маймби атата сума кунэм фэмун цогэв шапа намжин тэ хэнжэг жина тэнсэн гэ дарджа гэ тахтун гэ ламна цадын маймби ата сэригра атэни хэнжэг жина манзи тэнгон зонгда тэнгэ та дячэнун дугман цога гон горкур тэнгэ датэн дагэ кэпэнда ягна кэгэнда тэнгэ нуцэ тэнгэ данда тэ маймби нэр масун би мара ягна кэргэ мне жамбаг 캐릉다 도군디 노츠했던 건 난다. 다지 니브지인 건 난다. 양나 다지 아만베베 건 난다. 안더무가 그게 니츠로 쇼나잉 마멍 십실 강그 다 십슈크 제품 그 남들근데 빌다 땅이 다 대득 소소가 그게 릉이 그 캐픈다 도군데라. 송스주베 그시 어디지엔 그 너무가 공내 쇼나잉 디토드 마멍 십실 강다와 그 레우클리 공데 샤트기주 시가 같이 디 한친이 땅 아주 사그니즈 감촌나 사그니 지그나 너등더다와 그 참진 그 마르나라 참진 그 리콘데 하정 용용이나시 사그니 떡 맞은 그 야치 지그니니 양나그니니 그 막도선의 말 디젠 그 단다등더다와 그 지그 참진 그 데크 지그니즈라 참진 그 마르나 차츠가 막디다등이 나초 지금은 춘용니 라는 소소가 니튼니 너등더다와 그 자침 그 힙샨다다 톱중이 자침 그 힙샨다다 도르능이다등이 라는 그 오다 파일 송스튜브라 영나 라는 그 르니 송스튜브 라는 그 캐근 송스튜브 세코는데 니바 쟁 가치니노 너가 쇼근데 니히 사무즈 기열 다더니 다 망와나 라는 파일 그 제컴 코리 송스튜브 바 영나 르치 속적 그 송스튜브 바 당릉와 영나 그게 다르똥 칸즈 그 간천도 도고도 당하는 거 같더니 다른 소소고 니테니 다 제컴 코리 송스튜브라 르치 속적 송스튜브 데 마임비 그게 단 다땅 다르다고 그 제품 그 샤브증디 초나 시기다더니 저거 납정 커트르 그 거니 마티 팅팅 그 거니 단 너무 그 안아두네오나 너무 그 콩네 쇼나 나도 근데 디톡도 야란 코리 마몽 십실리 콩라 속과 그 드요 그 거기 리콩라 단님 드요 그 만난다 도 근데 야시다더니 나도 근데 디톡도 탁줬다 영나 럭지 요송이나 다글 쳐서 세지나 아다 샤한다 도 정마 단 틀고 정마 그러나 뜻등 들다고 나튼 나도 쳐서 지나다 멍하니 뇽와 뇽하니 메바 보통탁 ati jengi tadya qirung rung mang tsukka kargi nda tang dhrtawa gu jinxin da zu dorhnang yi jinxin da zu lhobjung yi nyo rang rang ni go tsami da tangi rang gu pasa payan de songshu bichu rang gu rachi nxam de songshu bichu rang gu rgini rang gu sujin da dhukundi ata cham tang tamba gu gu ni songshu bichu da hachang kachi dina dayang de tsukka gu tang di cham chong rap shalim lesang tong tsam dhani jok lesang di somrug baran don zimbar tamri jabra somrug ngay karo tar jay traki ra traki ton jab тарклаа тамны цовчачип тарклаа гантрг сайнгараа сонмрын чиннигэйн лецэндэн цомын шаанчин дан исэтмэл хангнар урдвшини янканаба нэкүсэдэму
2: нацу стиматхын язун цаачм нацу тэнгнямдэ ю
3: цаачм чи нацу дэтэнгэн цардын жонгвэр сонгчувшэжин ю
2: цаачм чи шэмэнгэ жэрси кэгэн дан энгэн танклэши ю
3: Zatimna Yakub Kia Yerzi Jatimyamla, Yerchu Lingu Kia Ji Dusuyin.
2: Zatim Malar Gurwadan, Zatim Sorjun Shepa, Zatim Sasun Shepa, Zatim Songchub Shepa, Zatim Vesu Shepa Jina, Nasu Timungan Gantayin. Sorhun Mesun Mengu Kikila Dankil Shedun. Тонкер шкамхи чебатын. Алогыл чыгыты алуг сусулди барлабе ниудын гарынды жоге батын. Алуг сусы яң батын бика шамби алуг сусы кошын.
4: Таны бейжин чи дисул жергин.
5: Сонун ошкыл алунчын.
6: Сонун ошкыл алунчын.
7: ཁྱི ཕྱད མམ
8: Shangqin yunga jinnam janga rukhchur la kandar tangni wataran chagatura chamdi saabtana jahchil tungwi kodrig chonda di.
3: Zangkhuk chungwin zaychu bi cimba jila kar. Shuni nangtun la shibda nyarugno.
8: Zhonggong zhongyang chapsil juje jinga jaisil chichib khanga zongli li changa da ngawi ci jobjil nina Beijing da togshim zal. Khunga nanji dandun. Bisir tuanjil nikhin pejis tuwaadang, tangrib janga tuanli maalag nzikhtin shaji korja, shachib shuja Xi Jinping yishil gachindang, zifdun ji gongtun lagtar tuanchul tangsib shini. Mizu ergini dang, ngontun zoshin lirig nyamdi tangsib shajir gandil tuangibadang. Xartun peji jinchong dang, goshu ji chashugun bar tun. རིག ནས ཚེ མ རིམ ཅིག རིམ པར ལ གང དལ ཧར ཐག གཏོང བ དང མེ ཟེ རིག ནས ཤོག ཡོང དང

我的理想，这个也，这个也，我怎么样啊？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무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Re zatsi denbi nyankun chukpun namba. Tsamdani yang lhasi shukni yungbi donglenba gama jahi chinjur ke di zhi shtola sergunu ga donglen nyamushik nami tonyo ke. Dina shunni tsangmi gama jahi chinjur ke di zhi shtola sergunu ga donglen de la sanshi nangrukshi.

0: 단단히 탈신고는 그 갑툰데 소중한 한 바조라는 게 지금 샤난도니 가차간다리였나 더중이 타니까 다리나
1: 다리리 빈나 아 담망원 탈신고는 그 소뚝초 지금 랑그 자니 샤치조노 아주 롬정 돔정 대한 분들까 자나 게르긴드 아스타는 저 되게 좁히는 때원 대인스 그 롭친디 돈 마트나 곰바스비 마르비 다초 자타라 시안 스타노트 다 요리오스 치르타라 돔정라 돔정 그 같은 모습 말 디젠다 지 그런 게 이런 게 지 야이나 땅 죽은 디냐 같이 그때 젠 그 당아지 갑 같이서 통통 제조노 지 아 디츠트 요디 사도 아 회인즈 카탕 회인차라 카트 제니 지당이 아 더그 냐크므라 냐체 카트 제랑아 지당나 다르신 카드가 다지 그런 게 지 그런 게 속고 지 아 정디드라 라용스가 아 탁스 바도 요거 되기 때문에
0: 네리리리 리디 거린시다 아 지다 공나샤고노 대진데추 아 톰정더니 탈신이 살아 지 속친 그런 반대 용인이 우리 아 지니 랑랑 그 지 젤리 따라 아 정화의 존대형 고샤는 루인 좋거든 한치니 주다 뭔지 그 솜정란 데티나 저게 지 코리기 난자 그 쇼컨이 나라 저게 지 달로 좀 남바 저랑 똑거니 빠지가 저게 고니 랑 똑지게 메나 당원치 따르 길긴 남바던 파마라 속과 너가 인지 나랑 그 쇼조니 쇼리 뇨리 조는데 뭐 망포 메니인데 뭐 디겐다 지다 고나샤 고나랑 그 첼리 따라 회글로즈가 요과리 주 섭중즈가 요과리 주 아 마웅 파셰라 쳇똑같은 안 조주 그 다르즈가 요과리 주 나 하정 그가 챔보리지 장그 다 고나샤 고나 데진트 로좀 남바 근데 도 세마 친진주 나 하정 그가 챔보리 디안진이다 그 저나 다롱종 이지 그런 반다니 탈신 소나 다심지 인난자 바운음 인난잔도 소소 다홍섭잔 좀 소나라 초과 영는 그 첼리 따라 셔라 저쪽 같은 아용다 있던 라는 그 샤와리 점나라 초과 강이나라 초과래 저 강터 다 참디 토는 거 와르드 라는 그 하마란다 조그 정이 조리 뇨리 내용 디젠 그 다다다는 타르신이 셔라 쳇쪽 같은 딘조고나 타와르다는 게 과팅 급장노고 파마인난자 길긴난자 너조테는 글린 선답질이 저런 게 지금 샤는 돈이 까찬나는 너무 욕
1: 네 데나 토통이 딘친가 하마니가 샤치가 차드가 당아 로브탄 점주고 소음니르크 고름디토니 유니 하마니기 생군그라 센통 치기달리 스카무르지스코무 츠토리 Jambi Thomasga Yonu, Nara Chekamaja. Tana Jambi Thomasga Menu, Nara Gogzina, Tetrat, Kaljaviti, Ditundani, Tinchinga Hamaniki studies the Mars Japon, Tong Tinchinga Hamaniga, Quatin Chirusha. Tagu Yamu, Girin Nambasona, Tatara Tejin in the Nangalangra, Monsignai Dali, Toman the Chichi Hito Dina, and the Chunda Chiton Dina, Tasani Dali. Rangrang ge taksim namtig ge ngacha di zomnir ge chandani nyorchung ge kamang ge nutung tinching ge gergin nam ba kwatin che ye de tuma
0: re ari ri ri ari ri kwatin che da cherang ge tasha kuno tejin de rang ge hamai nan da gergin nan de chu khorgi na wa nu ge nyat tamji ge di dar ta ge war de chu rang ge da lobjung nan da choai nan da de sosong gan kri da chasar gunar ti darta injina da dalu lochin ge ngeje geran bandani tarshin ge jigtanar de nana da chen ge koner shen rang rang tang nan gan khir gran gan chiz gra de nin gan khir ta tang je yu ge anu hi ge cha zi yo chir se gonu de jin de da rang ge shera lochin tarshin ge shera cha tu ge tanga thona ti darta ge war da rang ge chen ge nyori yong nu gran rang ge chen chen ge pha ma dang ger gin tang na rang ge khori na yong nu ge nya ta ta ga chen zu ge ts ta zna ran ja da so su ngi thani rangum bapara khrigunu ge dikwa thon da dikeng ge derangulin sen devjili kerang ge tanang ge hamara girginda zo kwa kwatin di shek yok de don dan di dalu ta lon tarshin ge yok da zungi tani jo rang ge rangung ge chi hamara de shen an donu yana lo chung nam ba zo shen an donu dian chen ni rang ge chi lom jung ge jeren ge choni chi ka khe che saran da zungi tani re kap da zga mang pori da ni nan ji de da ni ge de rang ge kap da an da zo chi ge ka sa bi gun da la yana jo rang ge len chen de ji li shen an donu ge ka cha cha zgo ge da zungi tani kap da ri da de rang len chen ji ge de jena

레제링그 상관한지 되는 그 렌천디나 같이 당 아는 탈신 로마진 세고는 다 가당 보고 우리 달리 고내기 진촌은 이게 일업 친구 달로근 이전 탈신 로마 도중남 과도 진드 단식간의 달리 다 그런 게 달론 탈신 거는 그 갑톤다 등 제일이다 등이 되는 그 렌천디나니 마웅바양 탈신 거는 그 도중남 봐서 그 저기 지금 양쪽으로 하는 이 거사 대한신이 뒤에 왔다가 왔다는 그런 전진하는 달로지 가서 그 능들아 아는 그 밤하던 길긴남 봐서 급정이 조리 요리 오는데라 과천시와라 소화가 되는 그 렌선답질이 로중 남과도 지그 갑다즈가 망포리에나리 되나기치 영 되는 그 단시 근은 저는 게이 섭친 그 다루가 니전 달신 로마린 신길 안다도 그마 단시라 담모런 게 선지나 영 다 다룬 탈신 거고 탈신 거나 영 모른 게 선지나 지금 이제 그런 반단이 탈신이 시라시 속았던 거 공부 보거나 아라는 거 땅나 저런 게 그 간다리온이 난디 아라는 거 다지그라 영나 다군 간다리 얘기온 난다 소송이 되니지 잔저스가 통통 일 같은데 전통하고 저런 게 섭친 거 다루가 이제 탈신 로마 소조는 신 긴데 가버글람나리와 더욱 신이지 소조고 가버린

0: 레이저링 상관하지 되는 거는 신디나 같이 당하는 다신 로마인 세고는다 그 크당 보고 기다리 되는 거 다시 근로나 총기 높친 거 달로 그 이제 다신 로마 소총 남카도 지라 로조는 진긴든 거 다시 근로에 달리 되는 거 렌친디나 니 갑다리나 이나 로촌 이게 고나 갑다에 고노 대비진 더주 높친 거란 반다니 다르신나 다시라는 게 제일이 따라셔라 시도 같은 거 송샤와리 접주인 한자 영나 먼태되게 주 소프트랜드 점이다 당행 다심지 그런 바 당행나 머름 심지 그런 바라 속한다 그 삼니라 속한다는 거 소중히 주게 담칸도 뭐 막 뿌리요 그 디젠 그 소중한 바 속행 라는 탈신 거는 같은데다 라는 그 좋아해 난자 내지 자지라 고르기 과리죠 나정 그가 챔보리 디젠 그 다치 그 소촌 니게 갑다에 코노 대신 더 디다르다 그 와르더 랑랑아 다하마이 난자 기르긴 난자 연아랑 그 타르쿤나요 노기 냠망아 즈그 디다르다 그 와르더 랑그 삼닌달린 타르신 저 와르더 다 프로그램다 망아리 용나 디더나 영 더 창마라 과진 체시 디나 더 창마 그러고 있디 다르다가 와디 오나 랑닐라 영 셰라셔 쪽같은 거 송 영나 셰라 그르주 하마등 예문예랑 조 그 저와 송나 랑게라 진간 크르즈랑 간 차지 원을 간 크르즈랑 간 차지 원아 딩이 택그 양지 어느 흑 자라 뭐 뿌리 원을 디장다 더 소소존 손이나 영한 그게 그지 쳐서 거는 대지 고브직스가 요과리 아탑카티 영나 랑랑 그 디다르다가 와르다 정화인 누그지 첼리 그런 봤더니 마웅 바치 속았던 니 샤와즈가 요과리 저 아탑근 더 존 차지 요과리 텐 대조 선진은 아창 그 같이 보리 대로 보난 바다는 디스 공개 되는 게 렌슨 그 참바 동우 소송 그 이 샤랑 그 참반데 레시그 참멜라 슈닉 쇼 로징담비 당가 그 참반디 나시 주일
1: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야두부 저 데모이나 데모 인 두부 냥아 쳐세라 사자 강즈기인 냥아 쳐세라지 두부가 카퍼 자트 깔랑 주고는 문나 냥치 게 주고는 문나 너니 마사기야
1: 로즈앙
0: 로즈앙
1: 오야
0: 야 주 카퍼가 드라마 사기 지 카퍼티 가다 깔랑 주고는 냥치 게 주고는 지기는 문나
1: 아고가
0: 아 타고게야 조부냥아 쳐지
1: 냥아 로즈앙
0: 페라 로즈앙 야 조부 로즈앙 렌츠는 아시겠다 너 가스시고 전드네 저와 가르나 고르지오 시레진용고 저와 너무 캐트긴 Ninki starchig charima rigjur tsara rigjurka chakal
1: Ninki
0: starchig charima rigjur tsara rigjurka Chaz rizi? Zhiga chichita Ya to anyomu nyungo Anyomu sangu yabtag changa yagita yoka
1: Yabtag
0: chan na. Sangu yabtag chan ga yagi.
1: Bako thago ngudu
0: da. Sangu yabtag chan ga yagi. Sangu ra yoni, yabtag ra yoni tamo ga yagi tayok.
1: Sangu yabtag chan
0: yagi? Ole, sangu yabtag chan ga yagi.

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아여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트르 흐테르므근거 스누카난지비 메토친보
0: 원봉 신진근지 히르블린 비비 그냥 좀나랑무
1: 알랑둥은 잠릉 르젠지
2: 자시 덴비 년근 족부나바 최초의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릉어진 치치피레첸능 나치 체남라 동아 가정 특비시피 잠릉 기서 제비종 저거 고종 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디터셈버 가세시
3: 다디 저거성거 흩뜩마르와야겠다 시르글 흩뜩근지 아라트가마루 알롱추트 간나마샤리 저거성거 흩뜩마르와야고 부티글란다 랑너

알랑마그라 냠치 도누 톱거 사 총아라 탕라 홈라 섬거 잡거 스커트 벨리 알랑마 같은가 갑당노거 남카게 톡 치무드 하나라 타마틱 잠니 쳔토로 아진 뜨치아테 소노 마르토 알랑가 꽈테 담치라 가노파 캅지 잠 마트브스 대디 알롬보 어드르나가 멤버티 샘조가 마랑 소니 흐트나가 포오다야 나가 요로로 니마 납숙스 당송디 아위헤타 잡라 정말은 치글아속이 가들 코르토고 간남지 끝에가 간남지 끝에서 알그한디 소릉은가 드는가 멤버께 리에테위 아르자차 랑티에 허노타르다 소릉은가 드는가 멤버지 조타 와르는가 안막미 딱토르다이 고트브라 치그처 살라라 와르는가 탕알혼송스 대니 늪숙 셔랑가 제노르 지칸 유츠 담지보 갈랑 흐세비 호마카존니 저거상가 아마가 초리 담지 부시잡시 인고 그래 갈랑가 데르존 스리 론송너 니 감데 제저 양 향쇼 거 갈랑다 향데 그 홍거 거리 향세 어쩌래 과 아들은 갈랑친 흥안바 폴라 똥송 가르 가이그라 가이르군 다친라스 과 화티모 디 샴타타 아르트 갈라모라 시앙 시르가 혼당지니 철문 두고 왔다위 담촌다 가다르종 디올라 속아 모 안남삼 여우미 던로른 치기디 판세니가 흐름이 망다 요누 갑데 저막가는 거 진보 가임득 톡글 가이르고 갈라차 콘튼 스테친 리 청다가 쏘이니 상티 니비아 잠자 흥남샹지기 갈랑가 덤막가는 거 허지야 잠증 소나 정해온디 아르덕 글롬보 폴라 똥송데 응얼군 치기 가라트 듣고 카즌데 흠가 정해 아르덜룸 폴라 똥송 띠글란다 랑너

Yang ardzim chal sirma yang aglong li nyar ya.

0: 中国当格鲁吉亚说的娘的，亚克尼建国出了比他们建年轻了。中国当格鲁吉亚说的，他们中国兵这娃子把当，说你建这娃，彼此的头发当，说个用你别记建年龙的学员。中国说的格鲁吉亚说的娘的，亚克尼建国出了比他们眼睛改成短去了一个不时的。中国当格鲁吉亚他们中国兵这位能顿，年轻了没不是喷什么结束是东的员。
1: 格鲁吉亚说的，敌人任务能提问等新疆、乌江、香港及等主要有八等，主要米托普通所建乃顿特中国说的冷说拉加夫就是西北关城七十几等。格鲁吉亚说的蒙蒙的让德和达姆加等，让加夫加内斯等同比偏激的，若冷的学者，俺们米人的加夫就下地人。格鲁吉亚呢，也是个冷静娘，真的娘里能是个暗黑姐姐，可不只黑人。 中国书记格鲁吉亚说的娘的，你朋娘的了进穷西的，每次这个内等正正环节，正都内空说，啥子都是恰空见娘的也见得有。每次了白日等是不得送阿等，多不说等这个内，也了过了。那人说个恰空见娘的来很难得，说梦天就来很难办等，端等着说梦让人来冷冷的等得有。做了几年几等等。
0: 中国建筑门前的格鲁吉亚坑等白日娘里等是不得动啊等，前段阿云汉坑等啊，说你建筑太残穷，阿门前提莫等啊，这么几万的建筑太容易了很难的，城门这个等啊，大概了小吧，阿建筑了便宜，先看么欢迎这个正所的这段白日等，谁人在这学的，说你建，俺娘娘里了，城门中国可以了个不修正的有。
1: 卓立基也打动了中国农业产业局阿比三日等加口培吉产业局的加成的，这一轮一次参加的是，帕普尔十位里等等，格鲁吉亚说的中国这个三顿当送时呢，中国说的娘的，加口尼杰他不止卓别人了哇，而且是没把培吉卓别人跟的等的，他们通过一些加成等，一些这个那么送中山的有，格鲁吉亚说的这个南京娘真能和他给学呢。
2: 换句话说，这些南京娘真能和他给学呢。格鲁吉亚这肯给中国建筑工程等、扎腾中等是不得等的，而且肯尼建扎腾那蒙顿建蒙日，这等的动啊等。格鲁吉亚等中共这把培吉斯东沃，成这个立空建西进中的有了。何为这么那些？
3: 这用是这个主是王沪宁的，在九比零年北京的格鲁吉亚这座帕普尔十位里兰杰车能。 王沪宁的单独呢，中国等格鲁吉亚呢，他个什么说明了？潘城的一切设备逐步成为中国书记格鲁吉亚说等，谈的，而且跟你建国之辈，他们认真的，今天改进的，稍微认真啥些的，潘城接受很开放等，这还有比，那顿他了，潘城那家具的单部写把等，潘城的建筑等，潘城的一切就，罗大写给了。 所以，你查空等，啥子查空间，你们接受不得等的，你们娘们就叫罗大写给。每次被人接受不得等的，盘成了银行等杂志上边罗大写给把等，说我们真正谈出来很难的，罗什么今天就罗大写给。中国电视台立他了好多个习近平的留。 帕普尔十位里个单独呢，中国等格鲁吉亚话的甚至这个呢，罗什么这层个边上了，说你讲这个人培吉全部兄弟，差不是等，换着的，每次的恰空这个娘们来，一直都稍微整理都有。格鲁吉亚说的，中国这个咋顿他这个大木松些呢，你碰娘们来很能等，而且跟你讲，正说里个跟咱这接受的等的，中国等格鲁吉亚他这个罗定的话，托次了三万些的来不得跟得等呢，而且这家成了。
1: 他们给送凶些的，咱们是不得等陪嫁了，可不懂得哟。王东分送人家吃了些。
0: 你吃了中共中央的恰次决定啊，也是了，这就跟个总理准备电视上给二级设备进等河北，能速及时，心里掌握这个不是多什么子。空姐南极单顿，这就不说这习近平跟日本改签结果，顿那个得了断去了，等是不是的？龙岩全国中央被咱那等过这个得。 责任经过了等，参这个等同比经过了水后，吃了东西了。而且利用这几个讲解，心里这万这个震动，那个地什么的等，确切为准了，跟在等你。换句话说，等是做比赛突围偏激了，你把做了给。北京呢，每次这个呢，这位心里的那等，能说和咱们心里同空，但是不才能等，过了动力得是。丁学祥给心里这个讲，参这个年轻的三年。 시니 통콩 고통소 대한이 찰라 이런 셈무시 공기 단돈 시니나 야급제 쇼디 제르토브제 촌철 가친식인나 지근듬지 고즈그당 아름든즈그튼 고출 참즈 실로 튼주르지라 도능시니 이제우지기지르제 자와 긍족지 척벌샤기 시니 다십 찰은 등 고르동시 그 체르동기라 카투르제 통콩의 내브지그당 외제데 남응쟁제 시니 긴코 니등어 공기 등급 솔리지 나츠고당 년카사르와 노머르니 요비 고즈그당 회입 저정 자지 덴즈지 정고 송니바 알리 체르등니 시니 말르가 지년시 체르동기 딘슈싱어 중구 델레트는 화싱어 저정 데니 등 중기 보응글의 크르몬보르기 데니 허피 리그티 크르몬비 덴즈지서 페브데 켈리 시니 저반즈 쩐당 고르슈능 시비니 슬라 독슘젤 공기 단돈 정지 제 저정 통콩 펜슴 조바 등 고르슈제 예르는 마자 치위 게임슨 더더 외추 여부시데 시니 리그군즈 쩐당 호유 저투 페이지 저정 통콩 고추지라 던주릉은 근데 등니 정지 젠던 제르위 페이지 제 저든 담분즈기 정투 버릉플 진충시니 사르투티 코리가 정부 정기라 안앵거글거스이지 간을 긍주기 살바당 차지 차든 담부등 티송드 등데 제투는 년치 등 저거치 외주 초반이 저구 초피 속선결벌 근데 등니 총리 겐코르 쇼바 진충 등 샵시 남바 사르투지 시데 시니저 빈드가 판틸 등 근펀 죄대 용벌 근데 동기
3: 아당아베 티 조업진년 샹친 용거 진음 장거 로스줄라 근들 당니 워터른 차가토르 점디 사프든 야치 동화 등 서르도가나 돈 뜨거터르 라가치라 샤시보 당주시비 샤위 근은 고지 총데 설릉데 디바당 저치부조제 시진핑가 샹슴 샤위 고르제 지실가친 로중 당 라가터르 당스부시바당 내재용제 딘초공 등 돈출시라 고름지미 샤와 고르시데 와르글 디크미니 진음쟁가 로그추르소서 남지르시에퍼 네든 렌틀시에비 샤와 단지급 진텔응어 베버 가는시 상친 등의 수제 상친 망친의 진례용 한큰게 주인 우쇼준가 곤진 시바마스를 담실 상친 등의 수제 주원바 신장 노동촌가 샤버 고르시 오쇼준가 진능쟁가 로그추르 샤와 베와느 워터는 차가토르 점지 진친메퍼라 사프튼 야킬 동아등 종습 수용 다르플라 근더 동위 제트브 가친식이인라 종기르게 등럽잔라 근더 동아등 태몽 시긴지르라 그퍼 동위 탑지 고지기 지경 임비 로튼 제물기 차슨 간처 담부른 그때 진능쟁가 로그추르 디름들 헤브급 샤비 랑샤 제마르 송메퍼 나리 제임투르 송요 바등 샤비 간을 제총도 송매벌 나리 제철 송요바 샤비 간처 제영도 송매벌 나리 제철 송요바지라 인진의 사무시기가 내버터 젠드 냐르토 블라테니 당종의 제출 고지대 총문의 사와츠킨 세무지바등 점지 송토버시기 차공 소름이니 인틀은 흥돈바등 저르게 된적 찬타 담보로 송와 로크줄라 다시부 찰린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3: 제든제 년큰한제 다타 쳔쩍 산신 능진 받는 참제 공후 성친용제 대친제리 라진단들 갑갑이 짠증거 일니인 Shunin dandir la shikhen yin na Dranshik angtag zhwa Maalun dranklin tumbi Lwa arginzin dawara Cholun dranklin tumbi Lama cherang rumani gare Tsangmei, gapsa nangro?
4: Yeah

Haro yerta

아 쫑쫑 제바 제비요 고쵸 스르시레 아주 딘트네 아 쫑쫑 제바

아 총총 세바 잡요 고처럼 가래 아주딘 트네 아 총총 세바요 나 고에 기망은 거 아주저고 아 총총 세반데 이네

中中在玩的呢

하루에

ཡ

Maria, haro e kia tungu suta.

하루공 아르그나 즈그카르가 부레 양차크 즈그예 마시루레 하루양 바크 즈그 카르차카루레 라카스마 즈그예 간잠 튼데 하루는 튼나소나 즈그 강그랑 아즈는데 엄저투 엄즈그 펀도구나 꾸레 하라양 저그

ཚོགས ཚོགས

ཡང་དོང་སེམས་ཕྲ་མོ་རེ་སི་ནང་བ་ཏ་ཡང་འདྲ་མར་སེ་རུ་ཡིན་ན་ཐན་སོང་ན་ཏ་ཡ་

Yang

하루 주하 크가 동친 아루고

Haro ye cha sa

Hello.

0: Easy.
1: Hello. Hello.

Арошка мен жона зыгы тигы жыгы мекы

0: 하루 여러 띠그 즈그 자중원 가니고 샤크도 즈그 조무녀 가리스 하루 카가리 즈그 존당아 메자고 어떤 남부 즈그 와크 카사니스 하루 타하비 즈그 늑마 쳐라멘다 즈그 즈그 자그 수고 요니스 하라 수고 정이 즈그 브릉앙아라메 샤카카 즈그 만주 카메트스 하루 좀 먹고 지금 앞질러디 무기디 치부 지금 쓸꾸르 알마니야지 할아르고 태일 지금 주란다 일응아 카가리 지금 존당아 메타리야지 하루 주어져서 지금 중멍아 미군이야 다비 지금 듣고 쳐라메지 하루 안다 잔너가 지금 실리 참아 유군이야 자태리 지금 용강아 라메지 하루르고 카카 지금 만주 카메트 당서르고 지금 앞질러디 무키스
1: 통디디 챤드 동침드니 주지 레챤디 소음증 반지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바 세롱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힌 터나바 촐 가히 데르시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일링기 구함사 샴레아 점링기 데레카사 시벨레세 슈위 팅디레제 난데 조네
1: 习近平谈俄罗斯总统卡索索中委委曼敦促各局把丁志清议定别国他让给给乌龟他七个所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
4: 而他中